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 보험과 함께 해볼까요? 아이도 우리도 으쌰 으쌰. 나이가 들어도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을 만나면 모두가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보험.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12살)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이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curated list of music with a certain theme. 오늘 Music Boutique 어떤 주제를 할까 그냥 고민하다가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딸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그런 보는 날이었습니다. So a while ago, I was dropping my daughter off at school in the morning. On the day she had a major exam,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긴장 좀 풀릴 노래가 있다고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asked me to play a specific song because she wanted to kind of relieve her nervousness before the exam. And there was a song that she really wanted to hear. And it turned out to be the soundtrack from this animation series that she used to really watch as a kid. 꼬맹이 때 정말 좋아하던 그 애니메이션의 사운드트랙이더라고요. Little Princess Sophia라고 혹시 아시나요? It's in English, Sophia the First. 아주 잘 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운드트랙을 이렇게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도 참 노래 되게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도 여전히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들이. 역시 디즈니의 저력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even back then when she was listening to it as a kid, I thought the music was really, high quality, Maybe that is the strength of the power of Disney, right? 그래서 Sophia the First, 그 메인 타이틀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from the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Yes,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진짜 잘 만든 곡이죠? Sung by Ariel Winter, who does the voice for Sophia. 보면은 이 Sophia the First 곡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브로드웨이 감성이 딱 나타납니다. I know it's for kids, right? Songs are for kids, but you can definitely hear the Broadway musical vibe with all the songs. 그래서 야. 아이들이 그래, 듣는 음악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어떤 긴장감을 좀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더라고요. My daughter was really kind of calming herself down at listening to Sophia the First soundtrack.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웃더라고요. 이걸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역시 노래가 되게 좋았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역시 에리얼 윈터가 부르는 곡인데요.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riel Winter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gain, the Broadway vibe with those songs. 참,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어린이들 이제 뭐 타겟한 음악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이 어린이들을 위한 series. So those animation series for kids. I picked some really gems from those series.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Sophia the First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it's from the series called Tangled the Series. Tangled the Series. 한국 제목은 이 라푼젤 시리즈죠. 라푼젤. 근데 와, 이 라푼젤 시리즈도 음악을 들어보면은 와, 진짜 음악의 진심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음악들이 좋습니다. If you carefully listen to those soundtracks from the Lapinger series, they paid a lot of a great amount of detail and effort into making this soundtrack. 정말 이 대강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again, they also have the Broadway musical feel to their soundtrack. 이 곡은 아마도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t was composed by Alan Menken, who is the legendary composer for Broadway musical. 당연하겠죠. 이런 분이 이 사운드트랙에 참가한 Tangled series, 라푼젤 시리즈에서 준비했습니다. Alan Espinosa입니다. Waiting in the Wings.

Gabby Moreno, the theme song of Elena Avalor. 약간 그런 리키 마틴 The Latin Pop Flavor to it. 근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지 않나요? 편곡도 굉장히 세련됐는데 보컬도 탄탄하고 Gabby Moreno. 다음 애니메이션은요. This is from the animation called Phineas and Ferb. 한국 제목은 이제 피니와 퍼브. 약간 코믹한 애니메이션인데요. Amazing thing about this soundtrack is that it has a whole array of different genre. 뭐이 사운드트랙을 들어보면은 록, 보사노바, 브로드웨이, 펑크, 컨트리 even, right? 근데 하나같이 굉장히 다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I pick a song, a theme song from the Phineas and Ferb.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me song입니다.

Yes, the Owl House theme song 약간 좀 짧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So Owl House is also another Disney animation, TV animation series. 약간 마법학교 판타지, 약간 gothic rock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cinematic하죠. 영화 음악 같기도 하죠. 약간 but Ghostbusters 생각나기도 하고. So 한곡더 준비했는데 that's gonna be concluding our little mini segment, Music Boutique, featuring some really good songs from the children's animation series. 사실 이 곡은 뭐 Hans Zimmer가 이제 프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프로들이 만든 프로 중에 프로들이 만든 곡이긴 하지만 opening song from the Prince of Egypt, Deliver Us.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주말 동안에 곡을 하나 들었는데 보사노바 곡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I came across a song that really stayed with me. It's a boss-a-nova track by an artist named Edu Lobo. Edu Lobo는 브라질 그 MPB, Música Popular Brasilia 이 보사노바 세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또는 편곡가인데요. His song is titled Zoom Zoom. Zoom Zoom. Zoom Zoom이라는 곡인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벌이나 이 비행기 소리처럼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흉내를 낸 의성어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말하면 buzz buzz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The song was called Zoom Zoom, and Zoom Zoom doesn't really have an exact dictionary meaning. It's more of an onomatopoeia, 의성어 that kind of imitates humming and buzzing sound like a buzz buzz, 그렇죠? 근데 이 줌줌이라는 그런 어감이 주는 이 리듬감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듀 로보입니다. 줌줌.
5: 1, 2, 3, 4.

As you lover, zoom, zoom, zoom, zoom, zoom.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 노래가 단순히 귀여운 어떤 리듬적인 그런 것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고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이 브라질 카니발 그룹의 멤버였던 한 비행사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오늘은 그가 빠진 채 행진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So actually, it's a song, a pretty sad song. It's about missing someone who has passed away, a pilot who died from a plane crash. So saying, we are missing one person.

the playful and delicate charm of bossa nova music, and made the language, the Portuguese language, very incredibly attractive, actually.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이 보사노바 장르에서 이 재미있고 반복적인 어감의 이 wordplay를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찾아봤는데요. So I put a search on for more bossa nova songs with these kind of catchy, bit repetitive wordplay and fun sounding phrases. 다음 곡은 이 George Ben이라는 삼바, 펑크록, 보사노바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브라질리안 뮤지션인데요. 삼바 록으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조르지 벤. He's actually the composer of Mascanera. Mascanera는 또 이제 세르지오 멘데스와 블랙 아이드 피스가 리메이크해서 Mascanera라는 나다라는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그 곡의 이제 리메이크인데 이 곡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목이 쇼비슈바거든요. 쇼비슈바. 벌써부터 이제 제목에서부터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쇼비슈바 means 비가 온다. 비. 이런 뜻이래요. 비가 온다. 비가 와. 비가. 비가 계속 와. 그래서 쇼비수라, 쇼비센파라, 쇼비슈바, 쇼비센파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지 벤입니다. 쇼비슈바.

쇼비 슈바, 쇼비 센바라, 조지 벤의 곡이었습니다. 오늘 곡들을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이 브라질리언 아티스트 완전 총 출동, 슈퍼스타 아티스트 총 출동입니다. So kind of getting songs for today's playlist, you know, it ends up being a compilation of a superstar Brazilian artist.

다음 아티스트는요, 마르코스 발리. 브라질의 그 보사노바 2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He is a representative of a second generation of Brazilian music and Bossa Nova. 이분은 이제 삼바의 재즈, 소울, 보사노바 이런 요소들을 약간 융합을 시켜서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인데 It's just an amazing groove this music has. And that is part of it is attributed to how he uses these kind of pronunciations and wordplay. 이 곡은 마르코스 발레의 멘치라라는 곡인데 멘치라. 굉장히 의성어 그다음에 이 의성어를 이용한 어떤 리듬 그다음에 라임이 계속 등장하는데 it's almost as if the voice that you know pronounces those words are used as instrument 마치 악기처럼 목소리와 이 발음을 그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hink it's better if you listen to it first and then you know talk more about it. 마르코스 발레의 곡인데요. 멘치라입니다.

Marcos Valle, mentira. Mas é mentira, chup-chup. É mentira. Mas é mentira, chup-chup. É mentira. Means it's a lie. 라는 뜻입니다. Wow. I was just blown away by the rhythm that's caused by those wordplays. 들으면서 이제 따라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So here's one more song. This one, another two legends combining together for this track.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3월의 빗물, The Raindrops of March라는 그 곡인데요. 여기는 이 곡을 쭉 들으면은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죠. 에. 영어의 is에 해당되는 말인데 에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당히 흥미롭게 반복을 하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This is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Yes, Antonio Carlos Jobim and Elis Regina Aguas de Marco. 3월의 물, Waters of March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

보면은 3월에 내리는 비에 가깝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습니다. As you know, as you just heard, a lot of 에 and on the lyrics, right? É pau, é pedra, é o bem do caminho, é resto de toco, é toco sozinho, é caco de vidro, é vida, é sol, é noite. É라는 단어, 두운이라고 해야겠죠? 오는 그런 리듬감이 참 멋지고요. And the rhythmic syncopation that is just absolutely delightful, especially with the two legend, right? The smiling sort of exchanging laughter as I could imagine them singing together. 참 멋지다. 포르투기즈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Mascherata.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Mascherata, I think the familiar version that we know is Sergio Mendes and Black Eyed Peas, right? Which made was made into a huge global hit, right? But actually, this was originally composed by the guitarist that we just played, George Benn, 아까 이제 쇼비슈바 불렀던 그분. 그분의 이제 원곡인데, 여러 사람들이 리메이크를 했는데 오늘은 그 셀조 만데스와 브라질 66라는 밴드가 같이 한 마스케나라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은 오아리 아이오 오바 오바 아주 오아리야 잘 생각이 안 나요. 오아리 아이오 오바 약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Just an unforgettable onomatopoeia 의성어가 이렇게 유명한 어떤 곡의 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Sergio Mendes, Brazil 66, Mascherata.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101-3.
2: Hey, 101-2-101-3 TBS EFM. 101-2-101-2-101-3-101-3-101-2-101-3 T.
3: Drop it.
2: B. S. E. F. M.
1: Hello, cuties. DJ EQ입니다.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 새마을금고.
6: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7: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6: 아하.
8: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9: 오늘은 프로그램 주제를 뮤직부티크에서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한국 가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꾸며봤는데요.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continuing with this special theme of the show, Korean song remade by international artists. While it is true that the list isn't very long, the playlist that I'm talking about, I've put together a playlist that brings out some hidden gems. So let's get into it. 첫 번째 곡은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요. 인디팝 아티스트 Alt Bloom이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그대

와 단둘이서가 어떤 곡이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모신 적이 있는 그 빛과 소금 장기호 씨의 첫 작곡 데뷔곡이라는 말씀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The first song is 그대와 단둘이서 the remake of 그대와 단둘이서 by indie pop artist Alt Bloom. You might remember 그대와 단둘이서 if you have listened to the interview that we had with 장기호님. It is the very first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back in 1986, which also happened to be his debut song. 김현식 씨에게 드렸던 곡인데 이게 또 이제 장기호 씨의 작곡가로서의 데뷔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 그 곡을 미국 아티스트인 Alt Bloom이 Alone With You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lt Bloom, Alone With You.

어떠셨나요? Outbloom Alone With You. 그대와 단둘이서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You know how good the melody of the original song is when you listen to a song like this. 그죠? If you remember, 장기호 씨도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I especially remember when Mr. 장기호 said that this is, you know, being his debut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And he has a very, you know, special emotional attachment to this song, being his debut song, as also the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또 그 주말 동안에 이 장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포스팅 올리신 걸 봤는데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이 출연한 바우터 하멜 아티스트 아시죠? 바우터 하멜 actually remade his song 샴푸의 요정, not his song, the song he composed for 빛과 소금. He made an official debut of his remake during the festival. 아직 이제 발매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So another 장기호님 song On the Way, a remake by an international artist.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곡은 너무 잘 아시는 곡이죠. 2003년에 이제 Brown Eyed Soul의 타이틀곡, 1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말 사랑했을까 is a debut song, a title track of the band Brown Eyed Soul on their debut

앨범. 근데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 했을까요? 에릭 베네입니다. 이 곡을 만든 박근태 작곡가가 에릭 베네에게 리메이크를 제안했고 아주 기꺼이 또 받아들여서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 producer of this song, also composer of this song, 정말 사랑했을까? 박근태 proposed a remake to Mr. Benet, and he, you know, happily obliged. That's what happened with this remake. 한번 들어보실까요? Eric Benet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two songs, Eric Benet, 정말 사랑했을까? And the Purports, I am missing you, original by 김범수, 보고 싶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틀어드리고 오늘 part 2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호세 카레라스가 이 세계적인 테너죠. 부르신 이 사랑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분위기를 몇 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부티크 준비한 곡들 중에 아직 소개 못해드린 곡이 있는데 couple of songs or two to three songs that I haven't actually yet introduced from my music boutique selection prepared for today. 다음 곡은 좀 굉장히 이 흥미로운 리메이크인데요. It's a original song by 김학래. 김학래 씨라고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또 히트곡을 가지신 가수 분이시죠. 슬픔의 심로라는 곡인데요. This was covered by an artist named Sadie McIntosh. She is an American singer. 근데 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인데 이 세리라는 분이 세리 맥킨터시라는 분이 이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셨다고 합니다. So Sadie's maternal grandfather was a Korean War veteran.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세리의 아버지 로버트는 80년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활동하면서 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So her father was actually, as I said, worked as a missionary in the 80s in Korea. But during that time, he even appeared on the KBS Foreigners Singing Contest program. So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세리는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올드팝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So growing up under such a father, Sadie was exposed to a lot of old Korean pop songs.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이 올드 가요를 커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TV 채널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또 유튜브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할아버지가 또 참전 용사이셨고 그때부터 한국 사랑이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her you know, family's love for Korean culture has started from her grandfather's generatio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a veteran. 그래서 이 슬픔의 심로는 이 세리가 아버지 그 아까 그 한국에서 선교사이셨다는 그 아버지와 함께 듀엣을 해서 좀 더 스페셜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adie and Robert McIntosh singing 슬픔의 심로.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내식 F정 80mg, SK케미칼.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is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 그다음에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inspired by the Lisa Ono concert. And this was one of the repertoires that she sang at the concert. 그분이 즐겨 부르시는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케세라 세라 아시나요? 케세라 세라. 그 곡은 이게 원래 이제 스페인의 스페니쉬 관용어라고 합니다. 케세라 세라. 영어로 해석하면 whatever will be will be. Actually, you'll hear the English version of that 케세라 세라 in the lyrics itself. Whatever will be will be.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 되든 될 것이다. Whatever will be, will be.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리사 오너 씨가 이 곡을 소개하면서 이 곡의 이제 그 가사 일부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 닿았어요. When Lisa Ono introduced this song, she introduced an excerpt from this song. 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And she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제대로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죠. 저는 무엇이 될까요?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Here's what she said to me.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될 대로 되라.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난 일은 일어날 거야.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내가 어른이 됐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었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했죠.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Now my children, I have my children of my own, and they ask my mother, what will I be?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죠.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제가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잘생길까요? I tell them tenderly. 저는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이런 곡입니다. 도리스 데이의 원곡입니다. Que sera, sera.

0: you, Carlos.
1: So, Doris Day, que será? No, que será 아니고, que será, será, and followed by Michael Jackson, Whatever Happens. 뭔가 마이클 잭슨의 이 들려주는 캐세라 세라 느낌이어서 선곡해봤습니다. I thought this was Michael Jackson's version of 캐세라 세라 Whatever Happens. 참 심플한 가사이지만은 상당히 와닿죠. I kind of have a problem with the second verse, right? When she asked her sweetheart, right? What lies ahead?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I don't like what the sweetheart said.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얄밉지 않나요?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해야지. Whatever will be whatever. 약간 굉장히 그 모호한 그 책임감 없는 sounds very irresponsible and I don't know sounds too cool maybe too cheeky 그죠? 좀 얄밉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Anyways, 두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인데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왜 선곡하게 됐는지 그냥 캐세라 세라 들으면서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인간 가요 번역기 돌립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Will I ever hear it in my lifetime? The song of the wind someday?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When time passes, will I come to understand why flowers must fall?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if the answer to it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and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and if the answer to it all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조용필 바람의 노래 전곡 들어보시죠.

조용필 바람의 노래 was the second song on the, today's Lost in Translation. Let me get to one message and wrap up the show. 소희님께서 요즘 과중한 업무에 약간 번아웃도 오고 특히 오늘 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듣는 이어폰 타고 들려오는 EQPD님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많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드려요. 저녁 리런으로 자세히 다시 들을게요. Soyeom says, I've been feeling a bit burnt out lately due to heavy workload, but today has been especially tough. But listening to EQPD's voice through my earphone at work is the greatest comfort, better than any energy booster. 감사드립니다. 아유,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러시면서 또, 캐세라, 세라 들으면은,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또 세트로 같이 들린다고.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퀴자스 퀴자스는 이제 또 perhaps perhaps perhaps 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스가 듀엣으로 한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gain, here is 안드레아 보첼리 with 제니퍼 로페스. 소희님의 신청곡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5: 首尔，我来了。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Happy Saturday morning, Groovers. I am your host, Summer PD, and welcome to Saturday's edition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We are here every Monday to Saturday, starting at 7 a.m. and running until 9 a.m. You can catch us by tuning into 101.3 in Seoul and the surrounding areas. We also have an Instagram account, so if you want to follow us, just find us there. It is morninggroove.tbs. Now, on Saturdays, we are going to replay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really enjoyed listening to throughout the whole entire week. You can still send in your messages and song requests.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We're gonna now get it started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I'm gonna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movie today. 오늘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Okay, so let's get right into it. I'm going to do an impression of a particular scene from this movie that I'm talking about. So listen up.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애기 목소리를 내야 돼서 해볼게요. 먹고 싶은 거? 꼬꼬 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어? 이게 무슨 치킨이야? 누가 닭을 물에 빠뜨리래? 싫어! 안 먹어! 라고 아이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So this kid is saying,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to eat? Chicken, of course. But what is this? This isn't chicken. Who told you to dunk it in the water? No, I don't want it. 이러면서 막 밥상을 이렇게 확 엎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이 영화 아시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Anything comes up on your mind? Anything ring a bell?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혹시 썸머가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This tune is called Mountain Music by Alabama. And we have some answers that are coming in. 우리 7988 모닝 그룹께서 영화는 에어 땡땡땡으로라고. 아, 그 에어 땡땡땡 업체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집이 아닌. 어, 맞아요. 집을 약간 호텔처럼 쓸 수 있는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Good guess. 그리고 3247 모닝 그룹 정답 보내 주셨고 we have answers coming in from 9940-6212. 출근 중인데 집 가고 싶다라고 보내 주셨고 3148 Morning River sai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출근길인데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월요병인가요? 귀여운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오히려 정답이 생각이 안 날 뻔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ricky, tricky hint, isn't it?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시다고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귀여웠나요? 아니면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게 티가 났나요? 알려주세요. 4451 Morning River said the answer as well.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If you still haven't got the clue, this is another hint for you.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So this film, this movie tells the story of a 7-year-old boy named Sang-woo who stays at his grand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It depicts his life in the rural area with his grandmother who cannot speak or read. And this movie came out back in 2002. And the movie stars Yoo Seung-ho, and the late actress Kim Il-bun played the role of the grandmother. 우리 유승호 배우가 정말 귀엽고 그런 어렸을 적 시절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과연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많은 분들께서 출근 중인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도 힌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So you guys wanna go home although it is the commuting hour to go to work, right? And yes, moninggroovers are throwing you guys some hints here and there. So take a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This is Buffalo Springs Field on the way home. And 6760 sending the correct answer to 지금 출근했는데 저도 집으로 가고 싶네요. 드디어 시동 끄고 보이는 라디오 열었는데 아름다우세요. Wow, so you just tuned into the VOR radio right now. Thank you for discovering me. 그리고 I totally understand that you want to go home. 맞아요. 월요일은 항상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날이죠. 조금만 잘 견뎌보아요. 3378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answer. 이거 보고 감상문 써서 내라는 대학교 1학년 때 과제가 있었네요. 산수학번, 공예학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학번마다 별명이 다 있었죠. 공예학번은 산수학번, 오투잖아요. 그래서 산수학번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은 오스트리. 저는 1, 1학번이거든요. 저는 빼빼로 학번 뭐 이런 거 상상했는데 그런 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1, 1학번이었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몇 학번 점점점이실까요? 산수학번 아니신가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산소 같으신 분이신데 산수학번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넘어가야겠죠? So here goes the final hint, everyone. The final hint is going to be this.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ere

is the place to go after work. 우리가 퇴근하고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전 보통 이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 백설공주라고 하시니까 하이호 하이호 땡땡땡 가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 are listening to a very classic country jam. Here is John Denver with Take Me Home, Country Roads. And yes, we are receiving more answers from our Morning Groovers, our smart Morning Groovers. 1607 Morning Groover texted, 영화를 정말 안 보는데 두 번째 힌트를 들으니 어릴 때 봤던 영화 땡땡땡이 생각이 나네요. So this hint lets you reminisce about this movie that you used to watch back in the days. 4716 신규 Morning Groover. 땡땡땡 덕분에 공부하는 행복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자라고. 그 정도였나요? 공부까지 하게 만드는 모닝그룹이었나요? 또 의도한 바와 다르게 또 많은 것을 얻어가셨네요. 다행입니다. 화이팅! 1146 모닝그룹, 신규 모닝그룹이시죠? 저의 취향 하트하트 정답은 땡땡땡. 그리고 유승우 아주 잘 컸어요. 닭은 튀겨도 맛있고 물에 빠뜨려도 맛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Chicken is tasty when it's fried and also when dipped into a boiling water too. 그런가요? 저는 튀긴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유승우 배우가 잘 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주 멋있죠? 0963 모닝그루버, 저의 눈물샘 버튼 영화입니다. 정답은 땡땡땡. 출근 중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맞아요. 우리 고 김일동 할머님께서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죠. 저도 이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9405 모닝그루버 said, 썸머피디님 덕분에 즐거운 출근길이었어요. 언제든 집 같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What a sweet message. I know this place, Morning Groove, feels like home to me. 정말 집 같은 곳인데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우리 9405 Morning Groove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And the answer is going to be announced right now, which is 집으로 from 2002. 집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all of your participation. Stay tuned, Morning Groovers,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minute. 돌아올게요.

0: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You guys, there are so many remakes out there, everyone. Sometimes we a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ctually an original version to that song. But as someone who always respects the original musician, I have created a segment tha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원곡자를 언제나 respect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생각, 원곡자 가수에 대한 추억, 그 다음에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artist, some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okay?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들을 곡은요, the first song that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is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어볼 건데요. 이 곡에 대한 원곡자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 원곡자에 대한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But maybe for some morning groovers, this might be a tough quiz for you. So I'm a kind DJ, so I'm going to give you a hint. 제가 또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힌트까지 좀 제공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검색하시지 마시고 AI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제 힌트를 들어보시면 금방 맞추실 거예요. So don't search, you know, don't ask AI. Listen to the hint that I'm about to give out and you will get a chance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아셔가지고 벌써부터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or those who don't know, I'm going to give you out a hint. So there's two versions of the hint.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자, 한국어 버전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데에다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제가 강조한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영어 힌트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I try to come up with some English hints.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like Benny, for example, take a good listen. This might be the most stupid hint ever, okay? Doe, a deer, a female deer. 3 minus 1 is what? Yeah.

And our morning groovers have sent in their guesses. 우리 설문동 언니께서 저는 김필이 원곡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거봐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코너가 필요한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ctually think 김필 is the original musician. But that's not the case. 우리 선셋 모닝그룹께서 피디님 크크크 힌트 너무 귀여우세요. 최선을 다해 원곡자 맞춰볼게요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셋 모닝그룹. I tried really hard to give out that hint. 우리 5616 모닝그룹 반갑습니다. 정답 도원경 크크크. Whenever my daughter was craving for 마라탕. I thought about you since you mentioned once how much you live with that. 힌트 센스 있으십니다라고. 아, 마라탕 하면은 또제 생각이 나셨나요? 아, 또 이런 분들 꽤 계시긴 한것 같아요. 예. 몇몇의 선배님들 하면은 이제 저보면은 마라탕 안 드시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고 싶어요 하고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우리 5616 모닝그룹

반가워요. Many send in the answer. 정답은 도원경, the original singer. Wow, good guess. 7641, 정답 도원경. 힌트를 쉽게 잘 주셔서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쉬웠나? Was the hint too easy? 3267님, 정답, 도원경. 얼마나 좋아했으면 다시 사랑한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원곡 버전을 더 좋아해요. 락 발라드 좋아요. 아, 그냥 뭐 미련이죠. 뭐 얼마나 좋아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Everyone is just a bundle of lingering attachment, I guess. 아, 미련, 미련, 미련. 다시 사랑한다면. Anyways, 우리 코코님께서 다시 사랑한다면 우리 서머피디님을 만나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코코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요. Okay, so we're going to reveal the answer. 정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music is going to sneak in. And yes, the answer is 도원경입니다. 도원경이 이 노래의 원곡자예요. So back in 1996, rock vocalist 도원경 owned the definitive version of the ballad If I Love You Again or 다시 사랑한다면. And her powerful, intense vocals made it a celebrated rock classic of the late 90s. 여기에선 이제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젠 알아요를 이젠 알아요 약간 이렇게 부르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목소리도 되게 러블리하신데 또 약간 힘이 있는 느낌? Yeah, this vocal definitely has some power.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세요? I wonder which version you like better. Let me know.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이 여기 라, 그, 이, 라 노래를 맞추고 있어. 이 부분도 약간 네, 시그니처 같아요. 아, 부끄러워라. 다음 노래 들을까요? Okay,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pop song. Also, this is not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공평하게 또 팝송 하나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원곡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And also send in your thoughts about the original musician. It goes the same, everyone. 이번에는 Top Loader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거예요. Surprise! This is not the original musician. Top Loader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건데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예요, 힌트가. 왕 있잖아요, 왕. 여왕의 이제 남편 왕. 왕 수확. 우리 농사 지을 때 수확하죠. 예, 수확하다. 왕 수확을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So it is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수확. So if you're learning Korean, just think about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수확. Okay? That's done. 이게 끝이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So I gave you the hint, and regarding that, 파란사진님께서 왕매스라고 여러분 수학 말고 수확이요, 확, 확, 왕수학, 왕매스. Anyways, everyone, we are in the middle of Tuesday's Remake Rewind segment,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t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원곡자를 맞춰보라고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오, 우리 민준앤 리나맘님께서, 어머, King Harvest, 왕수확, 오픈카 타고 서부 해안도로 달리고 싶어요라고 열심히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King Harvest, 그쵸? 킹이 왕이고, Harvest, 수확이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네요. This is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That was the answer, King Harvest. 그냥 썸머가 제시해드린 힌트대로만 맞춰주시면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왕, 수학. Yeah, so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back in 1972, an American band, King Harvest, delivered the original iconic version of Dancing in the Moonlight, and it was a quintessential 70s soft rock hit driven by a memorable groovy keyboard riff and also smooth, easygoing vocals.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죠?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는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5: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lcome 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You are now here with me, Summer PD. Thank you so much for staying tuned. As mentioned before, on Saturdays, we are replaying some of the segments that you enjoyed listening to through the week. We're going to continue with Saturday's edition of Morning Groove. But if you want to talk to me, if you want to leave any song requests, do that by leaving your comment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저희가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l right, let's continue with Morning Groove Highlights.

We've all lived for decad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We have different thoughts, different tastes. If we are given one hypothetical scenario, what kind of solutions would each of us suggest? Let's find out together right now, everyone. 세상의 모든 개성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의 특별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Scenario Switch 시간입니다. So we will present a specific hypothetical situation, and we are going to discuss what actions each of us would take. Please listen carefully to the situation and also send us your response, including what you would do and your MBTI type as well if you know. 여기서는요, 저희가 특수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상황을 우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MBTI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실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t started right away.

0: So your blind date arrived 30 minutes late for the appointment. The person only briefly explained the reason for their lateness with traffic was bad, without providing any specific details. Here, what is your action?
1: 소개팅의 상대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늦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차가 막혀서요 라고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0: Yeah, so this is the situation. So that person is keep telling you that, oh, I'm running a little late, without telling you exactly how late they're gonna be and why they're late, except giving you the excuses of traffic situation. 그냥 무작정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만 연락을 했는데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 MBTI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분 후에 사람이 도착하면 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을까요? 한 20분 동안 그냥 막연하게 늦으면 그냥 주선자한테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처음 만나는데 30분 늦을 수가 있죠? I mean, if the traffic was really bad, maybe there was some rally going outside, something crazy was happening. I don't know, but there's gotta be some sort of explanation. 아, 30분? 그래요. 만약에 기다렸다고 칩시다. 30분 딱 기다렸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You are my destiny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박보검 씨가 등장을 했다. 어머, 30분 다시 집에 다녀오실래요? 제가 30분 더 기다릴게요. 뭐 이럴 순 있겠죠. No, this is just a little joke. 농담이고요.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빈정성해가지고.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MBTI와 함께 좀 보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I'll be waiting for your feedbacks to come in regarding this scenario switch. Here is Olivia Rodrigo. Bad idea, right.

So we are on our Wednesday segment scenario switch. 특수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So your blind date is 30 minutes late on the first day. What would you do?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소개팅 상대가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30분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아들 셋 아빠님, ESTJ이신데요. 이쁘면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So as long as the date is pretty, they're fine with it. 왜 이러세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봐봐요, 우리 아들 셋 아빠님. 30분 늦었어요. 되게 예뻐요. 예쁜데,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늦었나요? 뭐 어쨌든 저는 이수림이고요. 뭐 이렇게 뭔가 태도가 별로예요. 죄송하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케이신가요? What if the person is not apologizing for being late and, you know, just continues to do whatever she wants to be? Is that still okay for you? 어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3267님께서는 한 번은 참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I think I would forgive it once, but I would lose all expectations for that person. I know, right? I mean, that is basically the first impression that you get from that person. Being late, not for 3 minutes, not for 13 minutes, for 30 minutes on the very first date.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 소개팅인데 30분이나 늦으면 무슨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 들것 같거든요. 우리 구름지기님께서는 저의 행동은 30년 만에 소개팅인데 30분은 괜찮아요. 범퍼 투 범퍼였나 보죠? 라고 답할 듯요. So that would have to be a blind date after 30 years. So 30 minutes, that's okay. Maybe the car traffic situation was bumper to bumper. Bas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traffic. I would just think of it that way. 아, 30년 만에 소개팅이면은 30분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긴 하겠구나. 저는 프로 소개팅러인데, 소개팅, 다음 소개팅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30분 늦잖아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30년 만이면 저도 뭐, 그래, 30분 동안 뭐 드라마 보면서 기다리지 뭐. 아이고,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 잔요컴님께서 30분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So you're fine with waiting 30 minutes? Okay, so 30 minutes is not that bad for you. How about like an hour then? 도대체 그 맥시멈 기준이 그러면 얼마실까요? 30분 정도면 오케이라고 하셨는데.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6170. I believe that people who are late to the first meeting will continue to be late. I will do my best to figure out what kind of person my blind date partner is. If she's not my type, I won't spend too much time with her. My MBTI is ESTJ. We have a lot of ESTJs here amongst our listeners. I used to be ESTJ too, although I'm slightly turning into ENTJ these days. But you would still get to know the person, even though you've already figured out that person who's always going to be late. 항상 이렇게 늦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고요? Yeah, maybe, because that whole being late would give you a pretty shocking impression. So you would wonder, oh, what kind of person would that person might be? 뭐 하는 사람이길래 30분이나 늦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들 셋 아빠님 continued. 아까 이쁘면 오케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정이 자꾸 붙는다면 그렇게 성격이 별로면 그건 안 되겠죠? 재치 있게 넘어가면 오케이입니다. So I guess personality matters to you. But if that person is able to kind of apologize and show nice personalities, you would be fine with that. 예쁘고 성격까지 괜찮으면 오케이라시는 거죠. 우리 김미선님께서는 차가 막혀서요. 대답이 기가 막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갈것 같아요라고. Yeah, so that excuse is just not enough for you. Traffic is just not enough, right? I mean, of course, in this busy city, there's traffic all the time. 차 막히는 거 누가 몰라요? 나도 차 막혔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0421, who is an ESTP입니다. 너무 재미난 주제예요. 크크.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바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어요. So you would go for plan B. You would consider that person who has a low manner and you would just look for someone else. 맞아요. 저는 소개팅 주선자한테도 뭐라고 할것 같대요.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니? 너가 좀이 사람 좀 혼내줄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긴 하니까.
Yeah. 0117 모닝그룹어 0117 said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나갔으니 우선 기다려 보려고요. 사정이 있겠죠. 집 밖에 나가는 건 힘든 일이니 우선 나갔으면 끝을 보고 와야죠. 참고로 INFP입니다. I know. It took you like 30 minutes to an hour for you to actually be outside home to meet this person. So you have basically made an effort to yourself to be out there for this particular blind date. So since you have invested your time, you would just try to figure out what's going to happen next and see what this person does. 그쵸? 사실 4시간도 아까운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그래. 아, 30분 내가 손해봐도 한번 어떤 분인지 알아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기는 해요. You guys, to be honest, I don't know if that person is listening, but this actually happened to me. 저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I'm not gonna tell you specifically about that person or when I had this blind date. 언제 어디서 이 소개팅을 한 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30분이 딱 지나가서 제가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찰나에 딱 마주친 거예요. 진짜 드라마 같죠? So I was on my way leaving the place because I was so mad. Then I met this person. 그래서 처음 딱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난 이상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앉았는데, he was basically so different from the picture that I saw. 그래서 약간 뭐 그분이 못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 뵀던 거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우선 제가 못 알아봤어요. So I thought that person was a waitress or something. 그래서 여기 직원이신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시간을 보내보자. So I decided to spend a time and have some meal since I was out anyway. 그래서 이제 막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야외 자리에 앉았는데 햇볕이 너무 이렇게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보통 그러면 뭔가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자리를 좀 옮기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막 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So he was very talkative even though I was burning in the sun. 그러고 나서 이제 아 힘들다 역시 소개팅은 힘들어 이러면서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얼굴에 기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다린 소개팅은 기미 엔딩이었습니다. So I had some spots on my skin after the blind date. So I was like screaming that morning. I was like, 이러면서 멘붕이 왔던. 너무 TMI인가? 도대체 늦은 거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닝그룹어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if you have any more details you want to say about this, or if you want to throw your opinions, I will try to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in the program. So keep those sending in.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ake a look at the Viable Radio, everyone. And now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Chapo Roan, Pink Pony Club.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여러분들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a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덩실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wine. 빨간 wine. 빨간 wine. White wine 말고 빨간 wine.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썸머는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썸머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 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결혼 반댈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와,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퍼포드님, 축가요. Bridal Name 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내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Groovers. Don't go anywhere.

stand by me. 군도 아디 역세나루는 군도 아미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

0: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dun. Señorita, señorita, 막 이러면서 이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따단따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6294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그냥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봐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실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성모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1: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0: 아,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라님 패백하러 가시나요? 아, 건무형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패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줄 해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nna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 PD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I gott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별로 이렇게 찍어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아, 우리 알바생 어서 오시고요. 평양냉면 씨 알바 출근했습니다. 썸머 피디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1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noodle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베스트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ove.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 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Okay.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스타트.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모닝 그룹은 제 찐치는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사모님 찐치는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count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네,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룹분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좀 웃기게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이게 I don't want to make the bride cry, okay? Because I know that she has been putting a lot of time and effort to put on that makeup. 또 이렇게 분장하느냐고 친구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눈물을 흘리게 해서 지워주고 싶지 않거든요. 네, 어떻게 써야 될지 많이 많이 고민 중입니다. 혹시 꿀팁 전세 주실 수 있으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 부케도 받아요. 친구가 너 싱글이지? 부케 받아 이래가지고 어 알았어 이래가지고 예, 자기 친구들은 다 결혼했다 그래가지고 예, 저를 이렇게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받고. So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bouquet, I am actually playing badminton these days.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요즘에 치고 있어요. Nice catch 해야 되니까요. 놓치는 것만큼 좀 슬픈 게 없더라고요. I don't want to ruin the flowers, obviously, because the flowers gonna be mine. 근데 부케도 잘 받으려고 지금 민첩성 훈련을 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that's what I'm gonna do. 우리 GOD 팬 축하드립니다. You got the answer correct. GOD 팬님께서 우왕 맞췄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제 닉네임 GOD 팬이 되었나봐요. 깍 GOD 팬이었던 걸 어떻게 아셨는지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2 모닝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2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2 모닝그룹어를 생각해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Moon Street,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하니 오빠와 그 Bride OPPA 제가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Sunset Morning 그룹아, 설마 우리 다음 주부터 코너 주 3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분들. So wait for it. Wait for it. 기대해 주세요. 뭐 어떤 코너들을 또 선모가 혼자 이렇게 들고 올지. 게스트는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원래 옛날 진짜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게스트 없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코너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네, 생방송이 늘어난 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어요?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 방송은 해봐도 이 축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인가 내야 돼요. 예. 네.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제 친구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람은 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나름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이렇게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It's what a moon, let us sing. This is the Fly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 마세요. Stay tuned. Turtle.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 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 으쌰. MG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비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Good morning and good evening and welcome to 101.2, 101.3, your go-to morning music sanctuary. This is your DJ, producer EQ, here to ease you into the weekend. We're usually live every Monday to Friday from 10 to 12, but today is Saturday, highlight edition day. Whether you missed a moment or just want to relive the vibes, we've handpicked the finest moments from the past week for you. 한 주 동안 101.2, 101.3의 최고의 순간들을 모은 하이라이트 에디션입니다. 반갑습니다. In the first hour, we'll revisit the music boutique, my personal hand-curated lineup of sounds for your musical hunger. So settle in, take a breath, and let 101.2, 101.3 be the soundtrack to your Saturday.
1: (목소리)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curated list of music with a certain theme. 오늘 Music Boutique 어떤 주제를 할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딸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그런 보는 날이었습니다. So a while ago, I was dropping my

office school in the morning. On the day she had a major exam,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긴장 좀 풀릴 노래가 있다고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asked me to play a specific song because she wanted to kind of relieve her nervousness before the exam. And there was a song that she really wanted to hear. And it turned out to be the soundtrack from this animation series that she used to really watch as a kid. 꼬맹이 때 정말 좋아하던 그 애니메이션의 사운드트랙이더라고요. Little Princess Sophia라고 혹시 아시나요? It's in English, Sophia the First. 아주 잘 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운드트랙을 이렇게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도 참 노래 되게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도 여전히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들이. 역시 디즈니의 저력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even back then when she was listening to it as a kid, I thought the music was really, you know, high quality, you know. Maybe that is the strength of the power of Disney, right? 그래서 Sophia the First 그 메인 타이틀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from the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Yes,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진짜 잘 만든 곡이죠? Sung by Ariel Winter, who does the voice for Sophia. 보면은 이 Sophia the First 곡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브로드웨이 감성이 딱 나타납니다. I know it's for kids, right? Songs are for kids, but you can definitely hear the Broadway musical vibe with all the songs. 그래서 야. 아이들이 그래, 듣는 음악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어떤 긴장감을 좀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더라고요. My daughter was really kind of calming herself down at listening to Sophia the First soundtrack.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웃더라고요. 이걸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역시 노래가 되게 좋았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역시 에리얼 윈터가 부르는 곡인데요.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riel Winter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gain, the Broadway vibe with those songs. 참,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어린이들 이제 뭐 타겟한 음악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이 어린이들을 위한 series. So those animation series for kids. I picked some really gems from those series.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Sophia the First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it's from the series called Tangled the Series. Tangled the Series. 한국 제목은 이 라푼젤 시리즈죠. 라푼젤. 근데 와, 이 라푼젤 시리즈도 음악을 들어보면은 와, 진짜 음악의 진심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음악들이 좋습니다. If you carefully listen to those soundtracks from the Rapunzel series, they paid a lot of a great amount of detail and effort into making this soundtrack. 정말 이 대강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again, they also have the Broadway musical feel to their soundtrack. 이 곡은 아마도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t was composed by Alan Menken, who is the legendary composer for Broadway musical. 당연하겠죠. 이런 분이 사운드트랙에 참가한 Tangled series, 라푼젤 시리즈에서 준비했습니다. Ellen Espinoza입니다. Waiting in the Wings.

of Avalor.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라는 디즈니 TV 애니메이션 시리즈이거든요. This one has a very distinct flavor of Latin music. 이 라틴풍 편곡이 아주 세련된 그런 theme송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Gabby Moreno from the Elena of Avalor, the theme song of Elena Avalor.

Gabby Moreno, the theme song of Elena Avalor. 약간 그런 리키 마틴 the Latin pop flavor to it. 근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지 않나요? 편곡도 굉장히 세련됐는데 보컬도 탄탄하고 Gabby Moreno. 다음 애니메이션은요. This is from the animation called Phineas and Ferb. 한국 제목은 이제 피니와 퍼브. 약간 코믹한 애니메이션인데요. Amazing thing about this soundtrack is that it has a whole array of different genre. 뭐이 사운드트랙을 들어보면은 록, 보사노바, 브로드웨이, 펑크, 컨트리 even, right? 근데 하나같이 굉장히 다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I pick a song, a theme song from the Phineas and Ferb.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me song입니다.

Yes, the Owl House theme song 약간 좀 짧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So Owl House is also another Disney animation, TV animation series. 약간 마법학교 판타지, 약간 gothic rock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cinematic하죠. 영화 음악 같기도 하죠. 약간 Ghostbusters 생각나기도 하고. So 한곡더 준비했는데 that's gonna be concluding our little mini segment, Music Boutique, featuring some really good songs from the children's animation series. 사실 이 곡은 뭐 Hans Zimmer가 이제 프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프로들이 만든 프로 중에 프로들이 만든 곡이긴 하지만 opening song from the Prince of Egypt, Deliver Us.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 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와 다 함께 으쌰으쌰 MG 새마을금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주말 동안에 곡을 하나 들었는데 보사노바 곡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기억에

0: 남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I came across a song that really stayed with me. It's a bossa nova track by an artist named Edu Lobo. Edu Lobo는 브라질 그 MPB, Musica Popular Brasilia 이 보사노바 세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또는 편곡가인데요. His song is titled Zoom Zoom. Zoom Zoom. Zoom Zoom이라는 곡인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벌이나 이 비행기 소리처럼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흉내를 낸 의성어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말하면 buzz buzz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The song was called Zoom Zoom, and Zoom Zoom doesn't really have an exact dictionary meaning. It's more of an onomatopoeia, 의성어, that kind of imitates humming and buzzing sound, like a buzz buzz, 그렇죠? 근데 이 Zoom Zoom이라는 그런 어감이 주는 이 리듬감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Edu Lobo입니다. Zoom Zoom.
1: 1, 2, 3.

As you lover, zoom, zoom, zoom, zoom, zoom.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 노래가 단순히 귀여운 어떤 리듬적인 그런 것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고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이 브라질 카니발 그룹의 멤버였던 한 비행사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오늘은 그가 빠진 채 행진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So actually it's a song, a pretty sad song. It's about missing someone who has passed away, a pilot who died from a plane crash. So saying we are missing one person. 이렇게 줌줌 날아다닌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비어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So again, it just really was fascinated by the rhythmic aspect of zoom zoom, right? 그래서 이 어감이, 어감을 통한 리듬감이 너무 멋지고, 이 참 포르투갈어가 참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I realize how beautiful rhythm can be when it comes simply from the sound and texture of words. And it felt like one of the elements that really brings out this playful and delicate charm of bossa nova music and made the language, the Portuguese language, very incredibly attractive, actually.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이 보사노바 장르에서 이 재미있고 반복적인 어감의 이 wordplay를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찾아봤는데요. So I put a search on for more bossa nova songs with these kind of catchy, bit repetitive wordplay and fun-sounding phrases. 다음 곡은 이 George Ben이라는 삼바, 뭐 펑크록, 보사노바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브라질리안 뮤지션인데요. 삼바 록으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George Ben. He's actually the composer of Mascanera. Mascanera는 또 이제 세르지오 멘데스와 블랙 아이드 피스가 리메이크해서 Mascanera라는 나다라는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그 곡의 이제 리메이크인데 이 곡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곡 같은 경우는 제목이 쇼비슈바거든요. 쇼비슈바. 벌써부터 이제 제목에서부터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쇼비슈바 means 비가 온다. 비. 이런 뜻이래요. 비가 온다. 비가 와. 비가. 비가 계속 와. 그래서 쇼비수라, 쇼비센파라. 쇼비슈바, 쇼비센파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지 벤입니다. 쇼비슈바.

쇼비 슈바, 쇼비 센바라, 조지 벤의 곡이었습니다. 오늘 곡들을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이 브라질리언 아티스트 완전 총출.

약간 융합을 시켜서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인데 It's just an amazing groove this music has. And that is part of it is attributed to how he uses these kind of pronunciations and wordplay. 이 곡은 마르코스 발레의 맨치라라는 곡인데 맨치라. 굉장히 의성어 그다음에 이 의성어를 이용한 어떤 리듬 그다음에 라임이 계속 증장하는데 it's almost as if the voice that you know pronounces those words are used as instrument 마치 악기처럼 목소리와 이 발음을 그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hink it's better if you listen to it first and then you know talk more about it. 마르코스 발레의 곡인데요. 맨치라입니다.

rhythm that's caused by those word plays. 들으면서 이제 따라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So here's one more song. This one, another two legends combining together for this track.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3월의 빗물. The Raindrops of March라는 그 곡인데요. 여기는 이 곡을 쭉 들으면은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죠. 에. 영어의 is에 해당되는 말인데 에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당히 흥미롭게 반복을 하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This is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Yes, Antonio Carlos Jobim and Elis Regina Aguas de Marco. 3월의 물, Waters of March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은 3월에 내리는 비에 가깝다라는 그런 해석을 받습니다. As you know, as you just heard, a lot of 'and on the lyrics, right? 에빠우, 에빠드라, 에우빙두 가미뉴, 에웅헤스투지 도쿠, 에웅도쿠 소지뉴, 에웅까쿠지 비드루, 에아비다, 에아소,

에아노이치. 에라는 단어, 두운이라고 해야겠죠? 오는 그런 리듬감이 참 멋지고요. And the rhythmic syncopation that is just absolutely delightful, especially with the two legend, right? That smiling sort of exchanging laughter as I could imagine them singing together. 참 멋지다. 아, 포르투기즈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Mascherata.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Mascherata, I think the familiar version that we know is Sergio Mendes and Black Eyed Peas, right? Which was made into a huge global hit, right? But actually, this was originally composed by the guitarist that we just played, George Benn, 아까 이제 쇼비슈바 불렀던 그분. 그분의 이제 원곡인데, 여러 사람들이 리메이크 했는데, 오늘은 그 셀조 만데스와 브라질 66라는 밴드가 같이 한 마스케나라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은, 오아리, 아이오, 오바, 오바. 아주, 오아리야. 잘 생각이 안 나요. 오아리야, 아이오, 오바. 약간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Just the unforgettable, onomatopoeia. 의성어가 이렇게 유명한 어떤 곡의 한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Sergio Mendes, Brazil 66, Mascherata.

0: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1: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2 101.3 TBS EFM 101.2 101.2 101.3 101.3 101.2 101.3 101.2 101.3 TBS EFM. Hello, cuties. DJ EQ입니다.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4: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3: 아하.
5: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6: 오늘은 프로그램 주제를 뮤직부티크에서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한국 가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꾸며봤는데요.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continuing with this special theme of the show, Korean song remade by international artists. While it is true that the list isn't very long, the playlist that I'm talking about, I have put together a playlist that brings out some hidden gems. So let's get into it. 첫 번째 곡은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요. 인디팝 아티스트 Alt Bloom이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그대와 단둘이서가 어떤 곡이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모신 적이 있는 그 빛과 소금 장기호 씨의 첫 작곡 데뷔곡이라는 말씀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The first song is 그대와 단둘이서, the remake of 그대와 단둘이서 by indie artist, indie pop artist Alt Bloom. You might remember 그대와 단둘이서. If you have listened to the interview that we had with Chang Gyo-nim, it is the very first song that he composed for Kim Hyun-sik back in 1986, which also happened to be his debut song. Kim Hyun-sik 씨에게 드렸던 곡인데, 이게 또 이제 장 기호 씨의 작곡가로서의 데뷔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 그 곡을 미국 아티스트인 Alt Bloom이 Alone With You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lt Bloom, Alone With You.

어떠셨나요? Outbloom, Alone with You. 그대와 단둘이서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You know how good the melody of the original song is when you listen to a song like this. 그죠? If you remember, 장기호 씨도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굉장히 알착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I especially remember when Mr. 장기호 said that this is, you know, being his debut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And he has a very, you know, special emotional attachment to this song, being his debut song as also the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또 그 주말 동안에 이 장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포스팅 올리신 걸 봤는데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이 출연한 바우터 하멜 아티스트 아시죠? 바우터 하멜 actually remade his song 샴푸의 요정, not his song, the song he composed for 빛과 소금. He made an official debut of his remake during the festival. 아직 이제 발매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So another 장기호님 song On the Way, a remake by an international artist.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곡은 너무 잘 아시는 곡이죠. 2003년에 이제 Brown Eyed Soul의 타이틀곡, 1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말 사랑했을까 is a debut song, a title track of the band Brown Eyed Soul on their debut album. 근데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 했을까요? 에릭 베네입니다. 이 곡을 만든 박근태 작곡가가 에릭 베네에게 리메이크를 제안했고 아주 기꺼이 또 받아들여서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 producer of this song, also composer of this song, 정말 사랑했을까? 박근태 proposed a remake to Mr. Bene, and he, you know, happily obliged. That's what happened with this remake.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릭 베네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two songs, Eric Benet, 정말 사랑했을까? And the Purports, I am missing you, original by 김범수, 보고 싶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틀어드리고 오늘 part 2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호제 카레라스가 이 세계적인 테너죠. 부르신 이 사랑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분위기를 몇 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부티크 준비한 곡들 중에 아직 소개 못해드린 곡이 있는데 couple of songs, two or three songs that I haven't actually yet introduced from my music boutique selection prepared for today. 다음 곡은 좀 굉장히 이 흥미로운 리메이크인데요. It's a original song by 김학래. 김학래 씨라고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또 히트곡을 가지신 가수분이시죠. 슬픔의 심로라는 곡인데요. This was covered by an artist named Sadie McIntosh. She is an American singer. 근데 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인데 이 세리라는 분이 세리 맥킨터시라는 분이 이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셨다고 합니다. So Sadie's maternal grandfather was a Korean War veteran. 그리고 또 그 아버지, 세리의 아버지 로버트는 80년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활동하면서 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So her father was actually, as I said, worked as a missionary in the 80s in Korea. But during that time, he even appeared on the KBS Foreigners Singing Contest program. So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세리는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올드팝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So growing up under such a father, Sadie was exposed to a lot of old Korean pop songs.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이 올드 가요를 커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TV 채널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또 유튜브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할아버지가 또 참전 용사이셨고 그때부터 한국 사랑이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her, you know, family's love for Korean culture has started from her grandfather's generatio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a veteran. 그래서 이 슬픔의 심로는 이 세리가 아버지, 그 아까 그 한국에서 선교사이셨다는 그 아버지와 함께 듀엣을 해서 좀 더 스페셜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adie and Robert McIntosh singing 슬픔의 심로.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1: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2: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1: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맛있다.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3: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다음에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Inspired by the Lisa Ono concert. And this was one of the repertoires that she sang at the concert. 그분이 즐겨 부르시는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케세라 세라 아시나요? 케세라 세라. 그 곡은 이게 원래 이제 스페인의 스페니쉬 관용어라고 합니다. 케세라 세라. 영어로 해석하면 whatever will be will be. Actually, you'll hear the English version of that 케세라 세라 in the lyrics itself. Whatever will be will be.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 되든 될 것이다. Whatever will be will be.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리사 오너 씨가 이 곡을 소개하면서 이 곡의 이제 그 가사 일부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 닿았어요. When Lisa Ono introduced this song, she introduced an excerpt from this song. 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And she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제대로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죠. 저는 무엇이 될까요?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Here's what she said to me.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될 대로 되라.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난 일은 일어날 거야.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내가 어른이 됐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었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했죠.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Now my children, I have my children of my own, and they ask my mother, what will I be?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죠.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제가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잘생길까요? I tell them tenderly. 저는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이런 곡입니다. 도리스 데이의 원곡입니다. Que sera, sera.

0: you, Carlos.
1: So, Doris Day, que será, que será? No, que será, será. Que será, que será가 아니고. Que será, será. And followed by Michael Jackson, Whatever Happens. 뭔가 마이클 잭슨의 이 들려주는 캐세라 세라 느낌이어서 선곡해봤습니다. I thought this was Michael Jackson's version of 캐세라 세라, Whatever Happens. 참 심플한 가사이지만은 상당히 와닿죠. I kind of have a problem with the second verse, right? When she asked her sweetheart, right? What lies ahead?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I don't like what the sweetheart said.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얄밉지 않나요?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해야지. Whatever will be whatever. 약간 굉장히 그 모호한 그 책임감 없는 sounds very irresponsible and I don't know sounds too cool maybe too cheeky 그죠? 좀 얄밉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Anyways, 두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인데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왜 선곡하게 됐는지 그냥 캐세라 세라 들으면서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인간 가요 번역기 돌립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Will I ever hear it in my lifetime? The song of the wind someday?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When time passes, will I come to understand why flowers must fall?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if the answer to it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and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and if the answer to it all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조용필 바람의 노래 전곡 들어보시죠.

조용필 바람의 노래 was the second song on the, today's Lost in Translation. Let me get to one message and wrap up the show. 소희님께서 요즘 과중한 업무에 약간 번아웃도 오고 특히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듣는 이어폰 타고 들려오는 EQPD님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많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드려요. 저녁 위런으로 자세히 다시 들을게요. Soyim says, I've been feeling a bit burnt out lately due to heavy workload, but today has been especially tough. But listening to EQPD's voice through my earphone at work is the greatest comfort, better than any energy booster. 감사드립니다. 아유,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러시면서 또, 캐세라, 세라 들으면은,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또 세트로 같이 들린다고.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퀴즈스 퀴즈스는 이제 또 perhaps perhaps perhaps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스가 듀엣으로 한 퀴즈스 퀴즈스 퀴즈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gain, here is 안드레아 보첼리 with 제니퍼 로페스. 소희님의 신청곡 퀴즈스 퀴즈스 퀴즈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4: 在街角与旋律之间收藏青春的观察与故事，这里有音乐，有书，有味道，也有你向往的生活。在城市的日常与心跳之间，我们慢慢记录，轻轻讲述，让每一段平凡都有被听见的温度。这里就是首尔，
5: 首尔，我来了。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I'm gonna need your unheard voices heard by guessing the title of a movie today. 오늘 영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힌트는 세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고 있는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listen to the next three hints and try to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Okay, so let's get right into it. I'm going to do an impression of a particular scene from this movie that I'm talking about. So listen up.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한번 성대모사를 해볼게요. 애기 목소리를 내야 돼서 해볼게요. 먹고 싶은 거? 꼬꼬 대 꼬꼬. 치킨이야, 치킨. 어? 이게 무슨 치킨이야? 누가 닭을 물에 빠뜨리래? 싫어. 안 먹어. 라고 아이가 여기서 얘기를 했습니다. So this kid is saying, what do I want? What do I want to eat? Chicken, of course. But what is this? This isn't chicken. Who told you to dunk it in the water? No, I don't want it. 이러면서 막 밥상을 이렇게 확 엎어버리는 그런 아이가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 영화 아시나요? Can you guys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Anything comes up on your mind? Anything ring a bell? 정답을 보내주시거나 혹시 썸머가 도대체 무슨 연기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이렇게 오답을 만들어내셔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니까요. 문자번호 샵 1013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And we have more hints to give out to you in a minute, so stay tuned for all of that. This is a song called Chicken Bride by Zac Brown Band.

This tune is called Mountain Music by Alabama. And we have some answers that are coming in. 우리 7988모닝 그룹께서 영화는 에어 땡땡땡으로라고. 아, 그 에어 땡땡땡 업체에 말씀하시는 거구나. 집이 아닌. 어, 맞아요. 집을 약간 호텔처럼 쓸 수 있는 그 브랜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Good guess. 그리고 3247모닝 그룹 정답 보내주셨고, we have answers coming in from 9940-6212. 출근 중인데 집 가고 싶다라고 보내주셨고, 3148 Morning River said 정답은 땡땡땡입니다. 출근길인데 집에 가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월요병인가요? 귀여운 썸머피디님 목소리에 오히려 정답이 생각이 안 날 뻔했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Tricky, tricky hint, isn't it? 제가 일부러 좀 헷갈리시라고 그렇게 귀여운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귀여웠나요? 아니면 너무 귀여운 척하는 게 티가 났나요? 알려주세요. 4451 Morning River said the answer as well.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는데, If you still haven't got the clue, this is another hint for you. 두 번째 힌트 드릴게요. So this film, this movie tells the story of a 7-year-old boy named Sang-woo who stays at his grandmother's house in the countryside. It depicts his life in the rural area with his grandmother who cannot speak or read. And this movie came out back in 2002. And the movie stars Yoo Seung-ho and the late actress Kim Il-bun played the role of the grandmother. 우리 유승호 배우가 정말 귀엽고 그런 어렸을 적 시절에 나왔던 영화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 과연 이 영화 제목이 뭔지 아실 것 같나요? 많은 분들께서 출근 중인데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뭔가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도 힌트를 제공하고 계십니다. So you guys want to go home, although it is the commuting hour to go to work, right? And yes, moninggroovers are throwing you guys some hints here and there, so take a guess the title of this movie.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고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This is Buffalo Springsfield on the way home. And 6760 sending the correct answer to 지금 출근했는데 저도 집으로 가고 싶네요. 드디어 시동 끄고 보이는 라디오 열었는데 아름다우세요. Wow, so you just tuned into the VOA radio right now. Thank you for discovering me. 그리고 I totally understand that you want to go home. 맞아요. 월요일은 항상 출근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은 그런 날이죠. 조금만 잘 견뎌보아요. 3378 Morning Groover also sent in the answer. 이거 보고 감상문 써서 내라는 대학교 1학년 때 과제가 있었네요. 산수학번, 공예학번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이렇게 학번마다 별명이 다 있었죠. 공예학번은 산수학번, 오투잖아요. 그래서 산수학번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은 오스트리. 저는 1, 1학번이거든요. 저는 빼빼로 학번 뭐 이런 거 상상했는데 그런 거 딱히 없더라고요. 그냥 1, 1학번이었습니다.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몇 학번 점점점이실까요? 산수학번 아니신가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 산소 같으신 분이신데 산수학번과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우리 박은혜 팀장님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고 계십니다. 넘어가야겠죠? So here goes the final hint, everyone. The final hint is going to be this. I want to ask you a question. Where is the place to go after work? 우리가 퇴근하고 다들 어디로 가시나요? 전 보통 이곳으로 많이 가는데 그 노래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자꾸 저 백설공주라고 하시니까 하이호, 하이호, 땡땡땡 가자. 이 노래 다들 아시죠?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We are listening to a very classic country jam. Here is John Denver with Take Me Home, Country Roads. And yes, we are receiving more answers from our morning groovers, our smart morning groovers. 1607 morning groover texted, 영화를 정말 안 보는데 두 번째 힌트를 들으니 어릴 때 봤던 영화 땡땡땡이 생각이 나네요. So this hint lets you reminisce about this movie that you used to watch back in the days. 4716 신규 morning groover. 땡땡땡 덕분에 공부하는 행복한 출근길이었습니다. 아자라고 그 정도였나요? 공부까지 하게 만드는 모닝그룹이었나요? 또 의도한 바 다르

에게도 많은 것을 얻어 가셨네요. 다행입니다. 화이팅! 1146 모닝그룹 신규 모닝그룹 보시죠. 저의 취향 하트하트 정답은 땡땡땡. 그리고 유승우 아주 잘 컸어요. 닭은 튀겨도 맛있고 물에 빠뜨려도 맛있어요 라고 해주셨네요. Chicken is tasty when it's fried and also when dipped into a boiling water too. 그런가요? 저는 튀긴 게 조금 더 맛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유승우 배우가 잘 컸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100% 동감합니다. 아주 멋있죠? 0963 모닝그룹어 저의 눈물샘 버튼 영화입니다. 정답은 땡땡땡. 출근 중에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맞아요. 우리 고 김일동 할머님께서 또 연기를 너무 잘 해주셨죠. 저도 이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어요. 9405 모닝그룹어 said 썸머피디님 덕분에 즐거운 출근길이었어요. 언제든 집 같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What a sweet message. I know this place, Morning Groove, feels like home to me. 정말 집 같은 곳인데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길 우리 9405 Morning Groove께 선물 챙겨드리고요. And the answer is going to be announced right now, which is 집으로 from 2002. 집으로가 정답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all of your participation. Stay tuned, Morning Groovers, because I'll be back to you guys just in a minute. 돌아올게요.

0: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 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
3: 리메이크 투 오리지널,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많은 리메이크 out there, everyone. Sometimes we are jamming to a song without even knowing that there is actually an original version to that song. But as someone who always respects the original musician, I have created a segment that travels between remakes and originals. 원곡자를 언제나 respect하는 사람으로서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선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보시고요. 그 원곡자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내 생각, 원곡자 가수에 대한 추억, 그 다음에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그런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So we're gonna play a song for you,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Also, feel free to send in anything you know about the original musician, your memories of the original artist, some fun facts, or just any thoughts about them, okay?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들을 곡은요, the first song that we're going to take a listen to is 김필의 다시 사랑한다면 들어볼 건데요. 이 곡에 대한 원곡자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고 그 원곡자에 대한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But maybe for some morning groovers, this might be a tough quiz for you. So I'm a kind DJ, so I'm going to give you a hint. 제가 또 이렇게 좀 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힌트까지 좀 제공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어디 검색하시지 마시고 AI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제 힌트를 들어보시면 금방 맞추실 거예요. So don't search, you know, don't ask AI. Listen to the hint that I'm about to give out and you will get a chance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아,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이미 아셔가지고 벌써부터 보내시고 계신 것 같은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for those who don't know, I'm going to give you out a hint. So there's two versions of the hint. 한국어 버전, 영어 버전이 있는데요. 자, 한국어 버전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주세요. 제가 강조하는 데에다가 이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도대체 어디에 있는 원더풀한 경치일까요? 제가 강조한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 영어 힌트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I try to come up with some English hints.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like Benny, for example, take a good listen. This might be the most stupid hint ever, okay? Doe, a deer, a female deer. 3 minus 1 is what? Yeah. And then in Itaewon, there is this really popular place called 경리단길. 아, 진짜 저만 신났어. 어떡해, 우리 모닝그루버들. 어떻게 좀 해봐요. 정답을 좀 맞춰보시고 문자 보내주세요. 저 덜 민망하게요. Okay. So if you know the answer, if you have comment about the original musician, go ahead. Send in you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end in your answers and your comments on the original musician to sharp1013, 451, and 101 for longer messages.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we're gonna take a listen to 다시 사랑한다면 by 김필.

And our morning groovers have sent in their guesses. 우리 설문동 언니께서 저는 김필이 원곡자인 줄 알았어요. 진짜요? 거봐요. 이런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런 코너가 필요한 거예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ctually think 김필 is the original musician. But that's not the case. 우리 선셋 모닝 그룹께서 피디님, 크크크 힌트 너무 귀여우세요. 최선을 다해 원곡자 맞춰볼게요. 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안 보내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셋 모닝 그룹. I tried really hard to give out that hint. 우리 5616 모닝 그룹. 반갑습니다. 정답, 도원경. 크크크. Whenever my daughter was craving for 마라탕. I thought about you since you mentioned once how much you live with that. 힌트 센스 있으십니다라고. 아, 마라탕 하면은 또제 생각이 나셨나요? 아, 또 이런 분들 꽤 계시긴 한것 같아요. 예. 몇몇의 선배님들 하면은 이제 저보면은 마라탕 안 드시고 싶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먹고 싶어요. 하고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우리 5616 모닝그룹 반가워요. Many send in the answer. 정답은 도원경, the original singer. Wow, good guess. 7641. 정답 도원경. 힌트를 쉽게 잘 주셨어요. 누구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쉬웠나? Was the hint too easy? 3267님, 정답, 도원경. 얼마나 좋아했으면 다시 사랑한다고 할까요? 개인적으로 원곡 버전을 더 좋아해요. 락 발라드 좋아요. 아, 그냥 뭐 미련이죠. 뭐 얼마나 좋아해서 뭐 이런 걸 떠나서. Everyone is just a bundle of lingering attachment, I guess. 아, 미련, 미련, 미련. 다시 사랑한다면. Anyways, 우리 코코님께서 다시 사랑한다면 우리 써머피디님을 만나

목소리는 또 되게 러블리하신데 또 약간 힘이 있는 느낌? Yeah, this vocal definitely has some power.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떤 버전을 더 좋아하세요? I wonder which version you like better. Let me know. 너무 좋지 않아요? 어, 이 여기 라, 그, 이, 라 노래를 맞추고 있어. 이 부분도 약간 네, 시그니처 같아요. 아, 부끄러워라. 다음 노래 들을까요? Okay. So we're gonna now take a listen to a pop song. Also, this is not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공평하게 또 팝송 하나 가보도록 할 건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원곡자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원곡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보내주시면 됩니다. And also send in your thoughts about the original musician. It goes the same, everyone. 이번에는 Top Loader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거예요. Surprise! This is not the original musician. 탑로러의 Dancing in the Moonlight 들어볼 건데 원곡자가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를 또 드릴게요. 이거는 하나예요, 힌트가. 왕 있잖아요, 왕. 여왕의 이제 남편 왕. 왕 수확. 우리 농사 지을 때 수확하죠. 예, 네, 수확하다. 왕 수확을 그냥 번역하면 됩니다. So it is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 수확. So if you're learning Korean, just think about the literal translation of 왕 수확. 수확. Okay? That's done. 이게 끝이에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자,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Take a good guess while we have a listen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So I gave you the hint, and regarding that, 파란 사진님께서 왕 매스라고 여러분 수학 말고 수확이요, 확, 확, 왕 수학, 왕 매스. Anyways, everyone, we are in the middle of Tuesday's Remake Rewind segment,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musician is t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Dancing in the Moonlight" by Top Loader. 원곡자를 맞춰보라고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오, 우리 민준앤 리나맘님께서, 어머, King Harvest, 왕수확. 오픈카 타고 서부 해안도로 달리고 싶어요라고 열심히 이렇게 맞춰주셨습니다. King Harvest, 그쵸? 킹이 왕이고, Harvest, 수확이잖아요. 지금 듣고 계시네요. This is the original version, everyone. That was the answer. King Harvest. 그냥 썸머가 제시해드린 힌트대로만 맞춰주시면 정답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어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왕, 수학. Yeah, so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is musician, back in 1972, an American band, King Harvest, delivered the original iconic version of Dancing in the Moonlight, and it was a quintessential 70s soft rock hit driven by a memorable groovy keyboard riff and also smooth, easygoing vocals.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죠? 원곡을 한번 들어보면서 저희는 랩업하도록 하겠습니다. Stay tuned, everyone!

We've all lived for decades with different backgrounds. We have different thoughts, different tastes. If we are given one hypothetical scenario, what kind of solutions would each of us suggest? Let's find out together right now, everyone. 세상의 모든 개성을 한자리에 모아 하나의 특별한 딜레마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을 선택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Scenario Switch 시간입니다. So we will present a specific hypothetical situation, and we are going to discuss what actions each of us would take. Please listen carefully to the situation and also send us your response, including what you would do and your MBTI type as well if you know. 여기서는요, 저희가 특수한 가상의 상황을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우리가 각자 그 상황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할지 이야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상황을 우선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MBTI와 함께 어떤 행동을 하실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All right, we're going to get it started right away.

0: for the appointment. The person only briefly explained the reason for their lateness with "traffic was bad" without providing any specific details. Here, what is your action?
1: 소개팅의 상대가 약속 시간에 3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상대방은 늦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 없이 차가 막혀서요 라고 짧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0: Yeah, so this is the situation. So that person is keep telling you that, oh, I'm running a little late, without telling you exactly how late they're gonna be and why they're late, except giving you the excuses of traffic situation.
1: 그냥 무작정 조금 늦을 것 같아요 라고만 연락을 했는데 30분이나 늦게 왔어요. 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들의 그 MBTI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0: 저 같은 경우는 30분 후에 사람이 도착하면 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을까요? 한 20분 동안 그냥 막연하게 늦으면 그냥 주선자한테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자리를 뜰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처음 만나는데 30분 늦을 수가 있죠?
1: I mean, if the traffic was really bad, maybe there was some rally going outside, something crazy was happening. I don't know, but there's gotta be some sort of explanation.
0: 아, 30분? 그래요. 만약에 기다렸다고 칩시다. 30분 딱 기다렸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갑자기 You are my destiny 막 이러면서 갑자기 뭐 박보검 씨가 등장을 했다. 어머, 30분 다시 집에 다녀오실래요? 제가 30분 더 기다릴게요. 뭐 이럴 순 있겠죠.
1: No, this is just a little joke.
0: 농담이고요. 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그냥 집에 갈 것 같아요. 너무 약간 빈정성해가지고.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의 MBTI와 함께 좀 보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1: I'll be waiting for your feedbacks to come in regarding this scenario switch. Here is Olivia Rodrigo. Bad idea, right.

tonight. It's a bad idea.

So we are on our Wednesday segment scenario switch. 특수한 가정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So your blind date is 30 minutes late on the first day. What would you do?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소개팅 상대가 아무런 그런 설명도 없이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30분 늦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아들 셋 아빠님, ESTJ이신데요. 이쁘면 오케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So as long as the date is pretty, they're fine with it. 왜 이러세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봐봐요, 우리 아들 셋 아빠님. 30분 늦었어요. 되게 예뻐요. 예쁜데, 아, 뭐 제가 뭐 그렇게 늦었나요? 뭐 어쨌든 저는 이수림이고요. 뭐 이렇게 뭔가 태도가 별로예요. 죄송하단 말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오케이신가요? What if the person is not apologizing for being late and, you know, just continues to do whatever she wants to be? Is that still okay for you? 어디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3267님께서는 한 번은 참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대가 없을 것 같아요. I think I would forgive it once, but I would lose all expectations for that person. I know, right? I mean, that is basically the first impression that you get from that person. Being late, not for 3 minutes, not for 13 minutes, for 30 minutes on the very first date. 아니,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한 소개팅인데 30분이나 늦으면 무슨 사람이지?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 들것 같거든요. 우리 구름지기님께서는 저의 행동은 30년 만에 소개팅인데 30분은 괜찮아요. 범퍼 투 범퍼였나 보죠? 라고 답할 듯요. So that would have to be a blind date after 30 years. So 30 minutes, that's okay. Maybe the car traffic situation was bumper to bumper. Basically, there has been a lot of traffic. I would just think of it that way. 아, 30년 만에 소개팅이면은 30분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긴 하겠구나. 저는 프로 소개팅러인데, 소개팅, 다음 소개팅 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30분 늦잖아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30년 만이면 저도 뭐, 그래, 30분 동안 뭐 드라마 보면서 기다리지 뭐. 아이고, 행복하다. 이럴 수도 있겠어요? 우리 잔요컴님께서 30분 정도는 그냥 넘어가요. So you're fine with waiting 30 minutes? Okay, so 30 minutes is not that bad for you. How about like an hour then? 도대체 그 맥시멈 기준이 그러면 얼마실까요? 30분 정도면 오케이라고 하셨는데. We have a message from a new morning groover, 6170. I believe that people who are late to the first meeting will continue to be late. I will do my best to figure out what kind of person my blind date partner is. If she's not my type, I won't spend too much time with her. My MBTI is ESTJ. We have a lot of ESTJs here amongst our listeners. I used to be ESTJ too, although I'm slightly turning into ENTJ these days. But you would still get to know the person, even though you've already figured out that person who's always going to be late. 항상 이렇게 늦을 것 같은데도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싶으시다고요? Yeah, maybe, because that whole being late would give you a pretty shocking impression. So you would wonder, oh, what kind of person would that person might be? 뭐 하는 사람이길래 30분이나 늦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들셋 아빠님 continued. 아까 이쁘면 오케이라고 해주셨는데 가정이 자꾸 붙는다면 그렇게 성격이 별로면 그건 안 되겠죠? 재치 있게 넘어가면 오케이입니다. So I guess personality matters to you. But if that person is able to kind of apologize and show nice personalities, you would be fine with that. 예쁘고 성격까지 괜찮으면 오케이라시는 거죠. 우리 김미선님께서는 차가 막혀서요. 대답이 기가 막혀.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갈것 같아요라고. Yeah, so that excuse is just not enough for you. Traffic is just not enough, right? I mean, of course, in this busy city, there's traffic all the time. 차 막히는 거 누가 몰라요? 나도 차 막혔어요. 이렇게 속으로는 얘기해주고 싶을 것 같아요. 0421, who is an ESTP? ESTP십니다. 너무 재미난 주제예요. 크크.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릴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 바로 다른 사람도 알아봐야겠어요. So you would go for plan B. You would consider that person who has a low manner and you would just look for someone else. 맞아요. 저는 소개팅 주선자한테도 뭐라고 할것 같대요. 너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소개시켜 준 거니? 너가 좀이 사람 좀 혼내줄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할건 아니긴 하니까.
Yeah. 0117 모닝 그룹 0117 said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나갔으니 우선 기다려 보려고요. 사정이 있겠죠. 집 밖에 나가는 건 힘든 일이니 우선 나갔으면 끝을 보고 와야죠. 참고로 INFP입니다. I know. It took you like 30 minutes to an hour for you to actually be outside home to meet this person. So you have basically made an effort to yourself to be out there for this particular blind date. So since you have invested your time, you would just try to figure out what's gonna happen next and see what this person does. 그쵸? 사실 4시간도 아까운 그런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일단 그래. 아, 30분 내가 손해봐도 한번 어떤 분인지 알아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할것 같기는 해요. You guys, to be honest, I don't know if that person is listening, but this actually happened to me. 저 이거 사실 실화거든요. 저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I'm not gonna tell you specifically about that person or when I had this blind date. 언제 어디서 이 소개팅을 한 거는 말씀드리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30분이 딱 지나가서 제가 자리를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찰나에 딱 마주친 거예요. 진짜 드라마 같죠? So I was on my way leaving the place because I was so mad. Then I met this person. 그래서 처음 딱 거기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만난 이상 들어가야죠. 그래서 아,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앉았는데, he was basically so different from the picture that I saw.

약간 뭐 그분이 못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으로 뵀던 거랑은 너무 다른 모습이어가지고 우선 제가 못 알아봤었어요. I thought that person was a waitress or something. 그래서 여기 직원이신가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시간을 투자했으니까 시간을 보내보자. So I decided to spend a time and have some meal since I was out anyway. 그래서 이제 막밥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야외 자리에 앉았는데 햇볕이 너무 이렇게 쨍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보통 그러면 뭔가 조금 센스가 있으시면 자리를 좀 옮기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계속 막 말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So he was very talkative, even though I was burning in the sun. 그러고 나서 이제 힘들다. 역시 소개팅은 힘들어. 이러면서 집에 오고 다음날 아침에 거울 보고 소리 질렀잖아요. 얼굴에 기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분 기다린 소개팅은 기미 엔딩이었습니다. So I had some spots on my skin after the day, after the blind date. So I was like screaming that morning. I was like, 이러면서 멘붕이 왔던. 너무 TMI인가? 도대체 늦은 거에서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모닝그룹어들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if you have any more details you want to say about this, or if you want to throw your opinions, I will try to introduce your messages later in the program. So keep those sending in.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ake a look at the viewable radio, everyone. And now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Chapo Roan, Pink Pony Club.

여러분, 와인 좋아하세요? Red Red Wine 먹으면 머리 많이 아파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아침 대바람부터 함께 즐겨보는 그런 노래방 시간이에요. And we select variety of music, and I guess today's genre is up to you. It is reggae music that reminds you of some Caribbean beach out there. 에메랄드 그런 느낌의 바다를 상상해 보시면서 뜨거운 태양 아래 마르가리타 한 잔 드시는 여러분들을 상상해 보시면서 Red Red Wine 따라 부르시면 돼요. The lyric is all of it, you know? Red Red Wine만 하면 돼요. 그냥 춤도 별로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덩실 덩실 슬쩍슬쩍 이렇게 흔들어주시면 되거든요. So this is how you enjoy this music. 자, 시작합니다. Red, red wine, 빨간 와인. 빨간 와인. 빨간 와인. White wine 말고 빨간 와인. 가까이 와줘. Okay. 자, 인트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퀴즈 타임. 어때요? 어때요? TMI 퀴즈 오늘도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저 썸머는 누구일까? Who is that summer? You know, what summer for you? I've never heard of her before, so you might want to get to know me, right? So here's a little bit of TMI, too much information quiz about summer. 굳이 몰라도 되는데, 쓸데없이 궁금할 수 있는 그런 TMI 퀴즈인데요.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들, 썸머가요, 다음 달, 6월이죠. 6월이 코앞이에요. 6월 말에 친구 결혼식을 가는데 제가 이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은데 과연 제가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So this is the quiz, everyone. Summer is going to a friend's wedding at the end of next month to do this. What on earth is she going there to do? Summer는 과연 친구 결혼식에 무엇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퀴즈 어렵습니다.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let me know. Also leave your comments on YouTube live stream if you're watching me on YouTube.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TBS EFM 보이는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펭귄 킬러님, TMI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나의 결혼 반댈세 라고 외치려고 라고 해주셨어요. 아, 또 막장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절친 결혼식에 갑니다. 전혀 반대할 수 있는 결혼이 아니고요. 축하 대단히 해줄 예정입니다. 땡땡. 우리 퍼포드님, 축가요. Bridal Name 라고 해주셨는데, 아, 축가를 진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노래 실력 아실 텐데. So you really think that I'm gonna be singing at my friend's wedding? Really? Really? Well, the answer will be revealed soon.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This is Benny King, Stand By Me. 네, 옆에 계셔주세요. Morning Rivers. Don't go anywhere.

0: stand.
1: Stand by me.
0: Junto a ti.
1: 역스윙으로는 junto a me 이게 되겠네요. 어때요? 세계 국어가 왔다 갔다 하는. 좋아요. 우리 해피라이프님께서 사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명품 진행이요. 자, 신랑 신부 입장. 오늘 신랑 표정이 대단히 덤덤한데요. 아주 용맹하게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런 거 망하겠는데 진행하다가. 근데 보통 진행은 신랑 측에서 하지 않나요? 과연 제가 진행을 할까요? 2207 also said that you're gonna be doing that MC on your friend's wedding. 사회 보러 가십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에 차게 우리 신규모닝 그룹업께서 보내주셨어요. 꽤나 또 신규모닝 그룹업치고 되게 확신하시네요. 우리 지오디팬님께서도 춤이라도 하나요? 축하춤이요. 살사 댄스. 축하 무대. So you're gonna be dancing at your friend's wedding. 딴딴딴딴딴딴딴딴 세뇨리타 세뇨리타 말하면서 이렇게 막 다리 이렇게 막 찢어지는 그 원피스 입고 막 제가 막 딴딴딴 막 이렇게 할까요? 재밌겠다. 제 친구가 그런 부탁을 저한테 했을까요? 우리 6294님 You're gonna be receiving the bouquet. 부케 받으실 건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 과연 그럴까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부케 요즘에 근데 부탁하면 웬만하면 다 받아주더라고요. 뭐 그냥 받아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 받을 것 같아요. 예, 부케 받으실 건가? 결혼식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죠. 근데 여러분들 좀만 더 보내보세요. 정답에 근접한 답이 좀 나오려고 할까 말까 하고 있거든요. So you guys need some extra effort. 자, 여러분 진짜 쓸데없죠. 선모가 결혼식에서 뭘 하든 말든. 근데 그냥 재밌으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과연 저 친구 결혼식에 뭐 하러 갈까요? 라고. 아, 우리 GOD 팬님께서 지금 열정이 터지셨어요. GOD 팬 is coming up with some multiple answers. 베프의 진심이 담긴 편지 읽어주는? 이라고 왔어요. You're gonna be reading some congratulating letter to your friend? 오, 베프 결혼식 맞습니다. 일단 요건 정답이고요. 좋아요. 이 노래 끝나고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This is Korean cake reggae, everyone. 핑계 by 김건모 선생님. 언제부터 김건모 씨가 선생님이 됐죠? Do not make any excuses, everyone. 닌 내게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Let's go together.
0: 지금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Do you think that you can put a smile if you're in my position?
1: 영어로 가사 번역하니까 너무 길어져. 구구절절. 우리 펭귄키라님 태백하러 가시나요? 아, 건모형이다. 맞아요. 핑계입니다. 태백을 제가 하는 건가요? 이거 뭘 신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닝그룹아들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요. 정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 선생님께서 혹시 줄 해보시나요? 덕담 해주시나요? 아, 덕담. 제가 그럴 나이가 벌써 된 건가요?

Anna, you're making up with excuses. You're coming up with excuses. 노래를 이렇게 망치는 능력. 그냥 한국어로 부를게요, 여러분들. 안 되네요. 자, 여러분들 이 노래가 끝나갈 무렵에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So what is Summer going to do at her best friend's wedding? So it is her best friend's wedding. 제가 진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거진 뭐 한 십몇 년 지기 친구네요. 20년 가까이 되네요. 네, 그 친구 결혼식에 제가 무엇을 할까요? 와, 지우 대표님 지금 폭주하고 계세요. 혹시 서버 PD님 숨은 탤런트 사진 찍어주시나요? 라고. So I gotta be taking pictures for your friend's wedding. 아, 이거 돈 좀 많이 줘야 될 텐데, 이거 사진 하려면. 아, 제가 사진을 찍히는 건 좋아해도 별로 찍어주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나 사진 찍어줘 하면은 막 20장 띠디디디 이렇게 눌러주는. 도대체 사진을 어느 장단에 맞춰주기가 좀 힘들어요.

걱정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다 압니다. 아, 우리 알바생 어서 오시고요. 평양냉면 씨 알바 출근했습니다. 썸머 피디님 평냉 인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주 1 평냉하고 있거든요. So I'm having cold noodles every week, everyone. 자, 그 정도로 평냉을 좋아하시는데 또 우리 베스트 알바생 되시려고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닉네임 주어주셨어요. I love your nickname, cold noodle, 평양냉면. 장미님, 아, 저 심지어 오늘도 먹으러 가네. 점심에 평양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랑 평양냉면을 먹으러 가는지 아시나요? 아, 이거 퀴즈로 할걸. 대박. 아, 진짜 바본가 봐요. Do you know who I'm gonna have this Korean cold noodle with? I'm going to be meeting up with Christina, who used to be the host of Morning Group. 제가 크리스티나 선배님 만나러 가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러 가는 거라서 방송 끝나고 점심시간에 맞춰가지고 달려갈 예정이에요. 평냉 타임 어때요? 어때요? 부럽죠? 우리 크리스티나 선배님께 여러분들의 안부를 전해드릴게요. 우리 장미님 재밌어요 라고. 아, 감사합니다. 장미님 어서오세요. 좀 부끄럽네요, 이렇게 재밌다고 해주시니까. Okay. Our next song is 벌써 1년 브라운 아이즈 believe in you 듣고 계십니다. 어,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이제 하반기 start. 어, 여러분들 정답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너무 고통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서. So since you guys are suffering trying to come up with the answer, I don't want to waste your time. 오, 우리 2207 신규 모닝그룹은 제 찐치는 축의금 받아줬어요. 혹시 어쨌든 늘 밝은 사모님 찐치는 행복하실 듯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보통 친인척들이 하거나 친구가 받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좀 숫자에 약해요. So I'm not really good with counting or having cashes. 그래서 친구가 저를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저 축사하러 가요. 축사. 예, so I'm gonna be reading letters to my friend. My handwritten letter. So I'm going to a friend's wedding to give a wedding congratulatory speech. 그래서 마이크 들고 친구야 벌써 네가 결혼을 한다니 믿기지가 않네. 이런 거 해야 돼요. 어떻게 근데 저 좀 약간 친구 앞에서 웃음 터지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전 좀 슬픈 감성으로는 잘 못할 것 같아서. I didn't even start writing. I need to start writing. So I don't know what to write. 혹시 축사해보신 모닝그룹어들 계신가요? 저한테 팁 좀 전수해주세요. So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congratulatory speech for your friend's wedding? I don't know what to write.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케도 받습니다. 저 되게 많은 거 하죠? So I'm gonna be so busy at my friend's wedding. 축사 끝나면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박수 치다가 사진 찍으러 가고 또 달려가서 부케 받고. So in order to do that, in order to receive the bouquet, I am actually playing badminton these days. 제가 요즘에 그래서 그 순발력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배드민턴도 요즘에 치고 있어요. Nice catch 해야 되니까요. 놓치는 것만큼 좀 슬픈 게 없더라고요. I don't want to ruin the flowers, obviously, because the flowers gonna be mine. 그래서 부케도 잘 받으려고 지금 민첩성 훈련을 위해서 배드민턴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So that's what I'm going to do. 우리 GOD 팬 축하드립니다. You got the answer correct. GOD 팬님께서 우왕 맞췄네요.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진심이 담긴 편지라고 했어요. 우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제 닉네임 GOD 팬이 되었나 봐요. 꺅 GOD 팬이었던 걸 어떻게 아셨는지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you're happy with your nickname? Yeah? So we do have, you know, good memory. 우리 여러분들의 이런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거든요. 우리 박오리 팀장님 is like doing an excellent job in catching up with that. 그래서 우리 5532 모닝 그룹은 지금부터 GOD 팬이라고 이렇게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5532 하면 GOD 팬입니다. 우리 모닝 그룹어들 GOD 팬. GOD 하면은 5532 모닝 그룹어를 생각해 주세요. Alright, this is Full Moon, Moon 3, Fly to the Sky, OPPA 오빠들의 Sea of Love 듣고 계십니다. 선이 오빠와 또 Brian OPPA 제가 되게 되게 좋아했었어요. 우리 선샘 모닝 그룹아, 설마 우리 다음 주부터 코너 주 3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설마요. 제가 이렇게 똑같은 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So I don't want to repeat the same stuff over and over. So obviously there's going to be different segments for each day. Obviously. 자,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모닝 그룹들. So wait for it. Wait for it. 기대해 주세요. 뭐 어떤 코너들을 또 선모가 혼자 이렇게 들고 올지. 게스트는 없어요. 돈이 없거든요. 원래 옛날 진짜 프로그램 생각해보면 when we think about those programs that we used to have back in the days, we used to have different guests for every single 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all different guests. Can you guys believe that? 이랬던 날이 있어요. 근데 저희 돈이 없잖아요. 게스트 없고요. 저 혼자 어떻게 해서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수 있는 코너들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네, 생방송이 늘어난 건 그래도 어쨌든 좋은 일 아니겠어요?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ny tips when it comes to writing that congratulatory speech? 제가 방정은 해봐도 이 축사는 안 해봤단 말이에요. 이거 되게 정성스럽게 써가지고 다음 주까지인가 내야 돼요. 예. 네. 아니면 확 울려버릴까? 제 친구 그냥 울려버릴까요? 또 그런 게 축사의 맛 아니겠어요? 왜냐면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축사하면은 그렇게도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만큼은 울리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울리는 것도 나름 재밌겠네요. 제가 우는 거 아니니까 나만 아니면 돼. Anyways, morning viewers, thank you all for your participation. 또 이렇게 또 제 TMI 퀴즈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여러분들이 최고예요. Alright, morning viewers, it's time for me to go and get ready for that news headline. So I'm gonna let you guys listen to the rest of the song. It's for the moon, let us sing. This is the Fly to the Sky, Sea of Love. 어디 가지마.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my daily curated list of music with a certain theme. 오늘 Music Boutique 어떤 주제를 할까 이제 고민하다가 found something really interesting. 얼마 전에 이제 아침에 딸아이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그런 보는 날이었습니다. So a while ago, I was dropping my daughter off at school in the morning. On the day she had a major exam,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듣고 싶은 노래가 긴장 좀 풀릴 노래가 있다고 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So she asked me to play a specific song because she wanted to kind of relieve her nervousness before the exam. And there was a song that she really wanted to hear. And it turned out to be the soundtrack from this animation series that she used to really watch as a kid. 꼬맹이 때 정말 좋아하던 그 애니메이션의 사운드트랙이더라고요. Little Princess Sophia라고 혹시 아시나요? It's in English, Sophia the First. 아주 잘 만든 디즈니 애니메이션인데 그 사운드트랙을 이렇게 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기억이 나는 게 그 당시에도 참 노래 되게 잘 만들었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들어도 여전히 되게 좋더라고요, 노래들이. 역시 디즈니의 저력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So, frankly speaking, even back then, when she was listening to it as a kid, I thought the music was really, high quality, you know. Maybe that is the strength of the power of Disney, right? 그래서 Sophia the First, 그 메인 타이틀인데요.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from the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Yes, Sophia, the first main title theme song. 진짜 잘 만든 곡이죠? Sung by Ariel Winter, who does the voice for Sophia. 보면은 이 Sophia, the first 곡들을 들어보면은 약간 브로드웨이 감성이 딱 나타납니다. I know it's for kids, right? Songs are for kids, but you can definitely hear the Broadway musical vibe with all the songs. 그래서 야. 아이들이 그래, 듣는 음악도 이렇게 퀄리티가 높은 음악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좀 마음의 어떤 긴장감을 좀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찾더라고요. My daughter was really kind of calming herself down at listening to Sophia the First soundtrack.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웃더라고요. 이걸 다시 들을 줄은 몰랐다라고 하면서 역시 노래가 되게 좋았어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역시 에리얼 윈터가 부르는 곡인데요.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riel Winter from the Sophia the First soundtrack, Rise and Shine. Again, that Broadway vibe with those songs. 참, 그래서 오늘은요, 약간 어린이들 이제 뭐 타겟한 음악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런 이 어린이들을 위한 series. So those animation series for kids. I picked some really gems from those series.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Sophia the First를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it's from the series called Tangled the Series. Tangled the Series. 한국 제목은 이 라푼젤 시리즈죠. 라푼젤. 근데 와, 이 라푼젤 시리즈도 음악을 들어보면은 와, 진짜 음악의 진심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큼 굉장히 음악들이 좋습니다. If you carefully listen to those soundtracks from the Lapinger series, they paid a lot of a great amount of detail and effort into making this soundtrack. 정말 이 대강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많이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거든요. 퀄리티가 굉장히 높고, again, they also have the Broadway musical feel to their soundtrack. 이 곡은 아마도 특히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It was composed by Alan Menken, who is the legendary composer for Broadway musical. 당연하겠죠. 이런 분이 사운드트랙에 참가한 Tangled series, 라푼젤 시리즈에서 준비했습니다. Ellen Espinoza입니다. Waiting in the Wings.

Gabby Moreno, the theme song of Elena Avalor. 약간 그런 리키 마틴 The Latin Pop Flavor to it. 근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지 않나요? 편곡도 굉장히 세련됐는데 보컬도 탄탄하고 Gabby Moreno. 다음 애니메이션은요. This is from the animation called Phineas and Ferb. 한국 제목은 이제 피니와 퍼브. 약간 코믹한 애니메이션인데요. Amazing thing about this soundtrack is that it has a whole array of different genre. 뭐이 사운드트랙을 들어보면은 록, 보사노바, 브로드웨이, 펑크, 컨트리 even, right? 근데 하나같이 굉장히 다 완성도가 높은 음악들이에요. 그래서 I pick a song, a theme song from the Phineas and Ferb. 한번 들어보실까요? Theme song입니다.

Yes, the Owl House theme song 약간 좀 짧게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So Owl House is also another Disney animation, TV animation series. 약간 마법학교 판타지, 약간 gothic rock 느낌이 있는데 상당히 cinematic하죠. 영화 음악 같기도 하죠. 약간 but Ghostbusters 생각나기도 하고. So 한곡더 준비했는데 that's gonna be concluding our little mini segment Music Boutique featuring some really good songs from the children's animation series. 사실 이 곡은 뭐 Hans Zimmer가 이제 프로듀스를 했기 때문에 뭐 이제 프로들이 만든 프로 중에 프로들이 만든 곡이긴 하지만 opening song from the Prince of Egypt, Deliver Us.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1: 주말 동안에 곡을 하나 들었는데 보사노바 곡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고 기억에 남아서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I came across a song that really stayed with me. It's a boss-a-nova track by an artist named Edu Lobo. Edu Lobo는 브라질 그 MPB, Musica Popular Brasilia 이 보사노바 세대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곡가 또는 편곡가인데요. His song is titled Zoom Zoom. Zoom Zoom. Zoom Zoom이라는 곡인데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있는 단어라기보다는 이제 벌이나 이 비행기 소리처럼 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흉내를 낸 의성어에 가까운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 뭐 말하면 buzz buzz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The song was called Zoom Zoom, and Zoom Zoom doesn't really have an exact dictionary meaning. It's a more of an onomatopoeia, 의성어, that kind of imitates humming and buzzing sound, like a buzz, buzz, 그쵸? 근데 뭐 이 Zoom Zoom이라는 그런 어감이 주는 이 리듬감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한번 들어보실까요? Edu Lobo입니다. Zoom Zoom.
2: 1, 2, 3.

As you lover, zoom, zoom, zoom, zoom, zoom.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근데 이 노래가 단순히 귀여운 어떤 리듬적인 그런 것이 있는 노래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라고 합니다. 떠나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노래인데, 이 브라질 카니발 그룹의 멤버였던 한 비행사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오늘은 그가 빠진 채 행진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So actually, it's a song, a pretty sad song. It's about missing someone who has passed away, a pilot who died from a plane crash. So saying, "We are missing one person." 그렇게 줌줌 날아다닌다. 하지만 한 사람이 비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So again, it just really was fascinated by the rhythmic aspect of zoom zoom, right? 그래서 이 어감을 통한 리듬감이 너무 멋지고, 이참 포르투갈어가 참 매력적으로 들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I realize how beautiful rhythm can be when it comes simply from the sound and texture of words. And it felt like one of the elements that really brings out this playful and delicate charm of bossa nova music, and made the language, the Portuguese language, very incredibly attractive, actually. 그래서 이 곡을 듣고 이 보사노바 장르에서 이 재미있고 반복적인 어감의 이 wordplay를 들을 수 있는 곡들을 찾아봤는데요. So I put a search on for more bossa nova songs with these kind of catchy but repetitive wordplay and fun sounding phrases. 다음 곡은 이 조르지 벤이라는 삼바 뭐 펑크락 보사노바 다 이렇게 섭렵한 그런 브라질리안 뮤지션인데요. 삼바 락으로 이제 알려진 분인데 조르지 벤. He's actually the composer of Mascanera. Mascanera는 또 이제 세르지오 멘데스와 블랙 아이드 피스가 리메이크해서 마스케네라라는 나다라는 세계적인 히트를 쳤는데 그 곡의 이제 리메이크인데 이 곡의 원작자이기도 합니다. 이곡 같은 경우는 제목이 쇼비슈바거든요. 쇼비슈바. 벌써부터 이제 제목에서부터 어떤 리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쇼비슈바 means 비가 온다. 비 이런 뜻이래요. 비가 온다. 비가 와. 비가 계속 와. 그래서 쇼비수라, 쇼비센파라. 쇼비슈바, 쇼비센파라.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지 벤입니다. 쇼비슈바.

쇼비 센파라 조지 벤의 곡이었습니다. 오늘 곡들을 이제 소개하다 보니까 이 브라질리언 아티스트 완전 총 출동, 슈퍼스타 아티스트 총 출동입니다. So kind of getting songs for today's playlist. You know, it ends up being a compilation of a superstar Brazilian artist. 다음 아티스트는요, 마르코스 발리. 브라질의 그 보사노바 2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뮤지션 중에 한 명입니다. He is a representative of a second generation of Brazilian music and boça nova. 이분은 이제 삼바에 재즈, 소울, 보사노바 이런 요소들을 약간 융합을 시켜서 굉장히 독창적인 음악인데 It's just an amazing groove this music has and That is part of it is attributed to how he uses these kind of pronunciations and wordplay. 이 곡은 마르코스 발레의 멘치라라는 곡인데 멘치라. 굉장히 의성어 그다음에 이 의성어를 이용한 어떤 리듬 그다음에 라임이 계속 등장하는데 It's almost as if the voice that you know pronounces those words are used as instrument 마치 악기처럼 목소리와 이 발음을 그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I think it's better if you listen to it first and then you know talk more about it. 마르코스 발레의 곡인데요. 멘치라입니다.

Marcos Valle, mentira. Mas é mentira, chup-chup. É mentira. Mas é mentira, chup-chup. É mentira. Means it's a lie. 라는 뜻입니다. Wow. I was just blown away by the rhythm that's caused by those wordplays. 들으면서 이제 따라하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So here's one more song. This one, another two legends combining together for this track.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3월의 빗물. The Raindrops of March라는 그 곡인데요. 여기는 이 곡을 쭉 들으면은 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에죠. 에. 영어의 is에 해당되는 말인데 에가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상당히 흥미롭게 반복을 하거든요. 한번 먼저 들어보시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This is Elis Regina and Antonio Carlos Jobim, Aguas de Marco.

Yes, Antonio Carlos Jobim and Elis Regina Aguas de Marco. 3월의 물, Waters of March 라고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가사 내용을 보면은 3월에 내리는 비에 가깝다라는 그런 해석을 봤습니다. As you know, as you just heard, a lot of 에 and on the lyrics, right? 에바우, 에베드라, 에우빙두 가미뉴, 에웅헤스투지 도쿠, 에웅토쿠 소지뉴, 에웅까쿠지비드루, 에아비다, 에아소, 에아노이치. 에라는 단어, 두운이라고 해야겠죠. 오는 그런 리듬감이 참 멋지고요. And the rhythmic syncopation that is just absolutely delightful, especially with the two legend, right? The smiling sort of exchanging laughter as I could imagine them singing together. 참 멋지다. 포르투기즈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이렇게 생각까지 들게 하는 그런 곡입니다. So last song that I prepare is Mascherata. 너무 유명한 곡인데요. Mascherata, I think the familiar version that we know is Sergio Mendes and Black Eyed Peas, right? Which was made into a huge global hit, right? But actually, this was originally composed by the guitarist that we just played, George Benn, 아까 이제 쇼비슈바 불렀던 그분. 그분의 이제 원곡인데, 여러 사람들이 리메이크 했는데, 오늘은 그 세르조 만데스와 브라질 66라는 밴드가 같이 한 마스케나라 버전을 준비했습니다. 보면은, 오아리, 아이오, 오바, 오바. 아주, 오아리야. 잘 생각이 안 나요. 오아리야, 아이오, 오바.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just the unforgettable, onomatopoeia. 의성어가 이렇게 유명한 어떤 곡에 잊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Sergio Mendes, Brazil 66, Mascherata.

헬로우 큐티스 DJ 이큐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램 주제를 뮤직 부티크에서 이렇게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한 한국 가요.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플레이리스트를 꾸며봤는데요. Today on Music Boutique, we are continuing with this special theme of the show, Korean song remade by international artists. While it is true that the list isn't very long, the playlist that I'm talking about, I have put together a playlist that brings out some hidden gems. So let's get into it. 첫 번째 곡은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요. 인디팝 아티스트 Alt Bloom이 리메이크한 곡인데요. 그대와 단둘이서가 어떤 곡이냐면은 저희 프로그램에도 모신 적이 있는 그 빛과 소금 장기호 씨의 첫 작곡 데뷔곡이라는 말씀을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셔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The first song is 그대와 단둘이서, the remake of 그대와 단둘이서 by indie artist, indie pop artist Alt Bloom. You might remember 그대와 단둘이서if you have listened to the interview that we had with Chang Gyo-nim, it is the very first song that he composed for Kim Hyun-sik back in 1986, which also happened to be his debut song. Kim Hyun-sik 씨에게 드렸던 곡인데, 이게 또 이제 장기호 씨의 작곡가로서의 데뷔곡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대와 단둘이서라는 곡인데 그 곡을 미국 아티스트인 Alt Bloom이 Alone With You라는 그런 제목으로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Alt Bloom, Alone With You.

어떠셨나요? Outbloom Alone With You. 그대와 단둘이서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도 하지만 You know how good the melody of the original song is when you listen to a song like this. 그죠? If you remember, 장기호 씨도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는 곡이라는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I especially remember when Mr. 장기호 said that this is, you know, being his debut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and he has a very, you know, special emotional attachment to this song, being his debut song as also the song that he composed for 김현식. 또 그 주말 동안에 이 장기호 선생님께서 이제 포스팅 올리신 걸 봤는데 이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 이 출연한 바우터 하멜 아티스트 아시죠? 바우터 하멜 actually remade his song 샴푸의 요정, not his song, the song he composed for 빛과 소금. He made an official debut of his remake during the festival. 아직 이제 발매는 되지 않았는데 그러시면서 굉장히 흐뭇하게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So another 장기호님 song On The Way, a remake by an international artist. 다음 곡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정말 사랑했을까라는 곡은 너무 잘 아시는 곡이죠. 2003년에 이제 Brown Eyed Soul의 타이틀곡, 1집 타이틀곡이었는데요. 정말 사랑했을까 is a debut song, a title track of the band Brown Eyed Soul on their debut album. 근데 이 곡을 누가 리메이크 했을까요? 에릭 베네입니다. 이 곡을 만든 박근태 작곡가가 에릭 베네에게 리메이크를 제안했고 아주 기꺼이 또 받아들여서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The producer of this song, also composer of this song, 정말 사랑했을까? 박근태 proposed a remake to Mr. Bene, and he, you know, happily obliged. That's what happened with this remake. 한번 들어보실까요? 에릭 베네입니다. 정말 사랑했을까?

two songs, Eric Benet, 정말 사랑했을까? And Porpoise, I am missing you, original by 김범수, 보고 싶다. 계속해서 하나만 더 틀어드리고 오늘 part 2는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호제 카레라스가 이 세계적인 테너죠. 부르신 이 사랑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부티크 준비한 곡들 중에 아직 소개 못해드린 곡이 있는데, couple of songs, two to three songs that I haven't actually yet introduced from my music boutique selection prepared for today. 다음 곡은 좀 굉장히 흥미로운 리메이크인데요. It's a original song by 김학래. 김학래 씨라고 이제 80년대 굉장히 많은 또 히트곡을 가지신 가수분이시죠. 슬픔의 심로라는 곡인데요. This was covered by an artist named Sadie McIntosh. She is an American singer. 근데 이 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인데, 이 세리라는 분이, 세리 맥킨터시라는 분이 이 외할아버지께서 6.25 전쟁 참전 용사이셨다고 합니다. So, Sadie's maternal grandfather was a Korean War veteran. 그리고 또 그가 아버지, 세리의 아버지 로버트는 80년대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활동하면서, 또 오셔서 활동하시면서 KBS 외국인 노래자랑에 출연을 하셨다고 합니다. So her father was actually, as I said, worked as a missionary in the 80s in Korea. But during that time, he even appeared on the KBS Foreigners Singing Contest program. So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제 세리는 자랐기 때문에 한국의 올드팝을 들으면서 자랐다고 합니다. So growing up under such a father, Sadie was exposed to a lot of old Korean pop songs. 그래서 현재는 한국의 이 올드 가요를 커버해서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TV 채널에도 여러 번 출연을 해서, 한국은 처음이지 뭐 그런 프로그램에도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런 또 유튜브 아티스트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죠? 할아버지가 또 참전 용사이셨고 그때부터 한국 사랑이 쭉 이어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So her, you know, family's love for Korean culture has started from her grandfather's generation,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ar as a veteran. 그래서 이 슬픔의 심로는 이 세리가 아버지, 그 아까 그 한국에서 선교사이셨다는 그 아버지와 함께 듀엣을 해서 좀 더 스페셜한 버전이기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Sadie and Robert McIntosh singing 슬픔의 심로.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Song lyrics are a form of art that gives life and identity to otherwise meaningless series of notes we call melodies. The beauty of art of lyrics is that, just like poems, they can be interpreted in many different nuances by different listeners and under different circumstances. So this segment hopes to pick up what may have been lost and even added in translation when we read the lyrics of our favorite songs.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최애 팝송, 그다음에 가요의 가사를 DJ EQ가 해석해드리는 그런 코너입니다. 오늘 준비한 곡은요, inspired by the Lisa Ono concert. And this was one of the repertoires that she sang at the concert. 그분이 즐겨 부르시는 그런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케세라 세라 아시나요? 케세라 세라. 그 곡은 이게 원래 이제 스페인의 스페니쉬 관용어라고 합니다. 케세라 세라. 영어로 해석하면 whatever will be will be. Actually, you'll hear the English version of that 케세라 세라 in the lyrics itself. Whatever will be will be. 한국어로 번역하기는 참 애매합니다. 무엇이 되든 될 것이다. Whatever will be will be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이 곡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 리사 오너 씨가 이 곡을 소개하면서 이 곡의 이제 그 가사 일부분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너무 와 닿았어요. When Lisa Ono introduced this song, she introduced an excerpt from this song. When I was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And she said,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라고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시면서 노래를 딱 부르는데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제대로 번역기 한번 돌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I asked my mother, what will I be?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물었죠. 저는 무엇이 될까요? Will I be pretty? Will I be rich? 예뻐질까요? 부자가 될까요? Here's what she said to me. 엄마가 제게 이렇게 말하셨어요.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될 대로 되라.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난 일은 일어날 거야. When I grew up and fell in love, I asked my sweetheart what lies ahead. 내가 어른이 됐어.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었죠.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Will we have rainbows day after day?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Here's what my sweetheart said.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답했죠.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Que sera, sera.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The future's not ours to see.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What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Now my children, I have my children of my own, and they ask my mother, what will I be? 이제 저도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엄마에게 묻죠.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제가 무엇이 될까요? 부자가 될까요? 잘생길까요? I tell them tenderly. 저는 다정하게 말해줍니다. Que sera, sera. Whatever will be, will be.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어. Que sera, sera. 이런 곡입니다. 도리스 데이의 원곡입니다. Que sera, sera.

0: you, Carlos.
1: So, Doris Day, que será, que será? No, que será, será. Que será, que será가 아니고. Que será, será. And followed by Michael Jackson, Whatever Happens. 뭔가 마이클 잭슨의 이 들려주는 캐세라 세라 느낌이어서 선곡해봤습니다. I thought this was Michael Jackson's version of 캐세라 세라, Whatever Happens. 참 심플한 가사이지만은 상당히 와닿죠. I kind of have a problem with the second verse, right? When she asked her sweetheart, right? What lies ahead? 사랑에 빠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까요? 매일매일 무지개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I don't like what the sweetheart said.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뭐든 일어날 일은 일어날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얄밉지 않나요? 우리 영원히 사랑할 거야 라고 해야지. Whatever will be whatever. 약간 굉장히 그 모호한 그 책임감 없는 sounds very irresponsible and I don't know sounds too cool maybe too cheeky 그죠? 좀 얄밉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Anyways, 두 번째 곡은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곡인데 조용필 선생님의 바람의 노래 준비를 했는데요. 글쎄요, 이 곡을 왜 선곡하게 됐는지 그냥 케세라 세라 들으면서 어떤 곡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 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럼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의 노래 인간 가요 번역기 돌립니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Will I ever hear it in my lifetime? The song of the wind someday?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When time passes, will I come to understand why flowers must fall?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대답이 사랑이라면, if the answer to it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The ones who left me and the new ones I will meet.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Where do fleeting ties and longings go?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With my little wisdom, I cannot know.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All I know is how to go on living.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We've come to realize that more failures, more moments of anguish are things we cannot avoid.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and if the answer to it all is love,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Then I will love everything in this world. 조용필 바람의 노래 전곡 들어보시죠.

조용필 바람의 노래 was the second song on the, today's Lost in Translation. Let me get to one message and wrap up the show. 소희님께서 요즘 과중한 업무에 약간 번아웃도 오고 특히 오늘 너무너무 힘든데 회사에서 듣는 이어폰 타고 들려오는 EQPD님의 목소리가 그 무엇보다 많은 위로가 되네요. 감사드려요. 저녁 리런으로 자세히 다시 들을게요. Soyeom says, I've been feeling a bit burnt out lately due to heavy workload, but today has been especially tough. But listening to EQPD's voice through my earphone at work is the greatest comfort, better than any energy booster. 감사드립니다. 아유, 쉬엄쉬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그러시면서 또, 캐세라 세라 들으면은,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또 세트로 같이 들린다고. 생각난다고 하셨는데 퀴자스 퀴자스는 이제 또 perhaps perhaps perhaps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안드레아 보첼리와 제니퍼 로페스가 듀엣으로 한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Have a great day. Again, here is 안드레아 보첼리 with 제니퍼 로페스. 소희님의 신청곡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2: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1: 아하.
3: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아무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안녕하세요. MG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금융으로 힘이 되는 이웃 MG새마을금고와 함께 방방곡곡 따뜻하게 으쌰으쌰, 마을마다 행복하게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와 다함께 으쌰으쌰. MG새마을금고.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0: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
1: Nonstop Music Express.

0: 올해 12살 성민이는 암으로 떠난 엄마를 대신해 새 동생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1: 엄마 없어도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된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0: 서툴게 차린 밥상으로 동생들의 식사를 챙겨보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달걀 프라이 하나도 나눠 먹는 동생들을 보며 미안한 마음만 커집니다. 성민이와 동생들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후원 문의 1544-9599 굿네이버스.
2: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3: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2: 아하.
4: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 케미칼.